행여 날아갈까 봐 실을 꽉 쥐고 있던 풍선 하나에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죠.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지금의 5월은 챙겨야 할 기념일이 많은 분주한 계절일지도 모릅니다.

기념일을 챙기며 바쁜 5월을 보내다가 문득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던 지난 기억들이 몽글몽글 피어오르기도 하죠. 이제는 손에 쥘 풍선도, 나를 이끌어줄 부모님의 커다란 손도 예전과는 다르지만 5월의 하늘만큼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년 돌아오는 이 계절을 통해 잠시 잊고 살았던 아이 같은 마음을 되찾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5월 8일 금요일 아침의 첫 곡은 차이콥스키 발레의 호두까기 인형 가운데 꽃의 왈츠. 사이먼 레트리 주연은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4801번님이 와, 이 음악 저희 엄마네 전화 걸면 들리는 벨소리네요. 엄마 생각나는 음악인데 저는 오늘 꽃게 8마리 사가지고 가서 쪄드릴 겁니다. 찜통도 다 가지고 출장 가요 하셨네요. 아, 그러시군요. 아, 오늘 뭐 많은 분들이 분주하고 설레고 하실 것 같습니다. 날씨도 참 좋아요. 여러분에게 5월은 어떤 달인가요? 뭐 어릴 땐 그저 설레고 기다려지던 달이었다면 지금은 또 이렇게 챙겨야 할 날들이 많아서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바빠지는 그런 달이기도 하죠. 뭐 선물도 준비해야 되고 마음도 전해야 되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챙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고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전과는 많은 게 달라졌지만 5월만큼은 아이처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4: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풀한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5: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6: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6: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평동 나비엔
8: 카티 프로 시

ADANG CBS 플러스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소품집 Remember Vienna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역시 어버이날 관련된 사연들 많이 보내오시네요. 그중에 조금 길지만 재미있는 사연이 있어서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1216번님이 보내신 사연입니다. 정원님, 오늘은 어버이날이기도 하지만 저희 집 둘째 녀석의 생일이에요. 첫째랑 7살 터울이 나는 둘째라 첫째 못지않은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요. 녀석이 사춘기가 절정에 이르러서 요즘 참 힘들게 하네요. 그렇지만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사춘기가 온 것도 내 아이가 잘 자라고 있구나 생각하라고요. 맞는 말이다 싶어서 참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착한 녀석이라 집을 나가고 들어올 때 아무리 기분이 안 좋아도 인사는 꼬박꼬박해요. 지금 미역국 끓이다 문자 보냈는데요. 17년 전에 진통이 와서 병원 가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한 초등학교 1학년 형아와 그 당시 저를 태워주신 택시기사님께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첫째가 제가 산통이 와서 빨리 못 걷는데 택시를 잡아줬거든요. 꼬마가 택시를 잡길래 기사님은 장난치는 줄 알고 그냥 가시려고 했는데 우리 엄마가 아기 낳으러 가요. 꼭 곧 올 거니까 꼭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면서 택시를 잡았대요. 기사님이 저를 태우고 비상 깜빡이까지 켜고 달려준 덕분에 80% 진행이 됐었다는데 병원 들어가자마자 바로 아이를 낳았답니다. 오늘 태어난 우리 둘째 생일 축하하고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모두 축하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야, 어버이날이 둘째의 생일이란 같군요. 이날은 서로 축하하고 고맙고 또 추억하고 하시면서 보내면 되겠어요. 그 동생 나는 엄마 위에서 달려가서 택시 잡아준 첫째도 참 이쁘고요. 특별한 날 특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춘기는 곧 끝나겠죠? 자, 이어지는 곡은요. 다운언더님의 신청곡입니다. 이 아름다운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18변주를 피아노 연주 버전으로 원곡으로 자주 들려주셨는데 좋아하는 앤디 윌리엄스의 노래로 듣는 또 색다른 감동이 있어요 하시면서 특별한 버전을 신청해 주셨네요. 아, Love Made a Fool이라는 제목으로 재탄생된 노래고요. 앤디 윌리엄스의 노래로 함께 듣습니다.

아이 참 좋습니다. Love Made a Fool. 앤디 윌리엄스의 노래였고요. 라흐마니노프의 파니주제에 의한 광시곡제 18변주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곡이었습니다. 다운언더님이 멀리서 신청해 주셨어요. 이 곡뿐만이 아니라 라흐마니노프의 많은 음악들이 이렇게 또 다른 장르의 음악으로 재탄생되었죠. 피아노 협주곡 2번의 2악장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All By Myself로 또 편곡이 되었고요. 또 교향곡 2번의 그 아름다운 느린 악장은 또 포르티콰 들어가 노래한 좋은 날이라는 곡으로 또 재탄생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후대의 음악가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는 라흐마니노프예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엄마 껌딱지가 되어 24시간 곁에 꼭 붙어있던 시간들. 엄마가 사라지면 세상이 무너진 듯 울어대는 너라서 화장실 문을 반쯤 열어놓고 볼일을 보던 시간도, 매일 저녁 몸부림치는 너를 잡아채 이를 닦이던 일도, 첫걸음을 떼며 아장아장 걸어와 품에 안길 때의 벅찬 감정도, 서툰 발음이나마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러줬을 때의 뭉클함도 어느덧 모두 과거의 일이 되었어. 자기 몸보다 큰 가방을 메고 처음 어린이집에 가던 날, 쉬 발걸음을 떼지 못하던 너를 보며 엄마는 마음속으로 소리 없이 울었단다. 엄마 품에서 엄마만 바라보던 시간들을 지나 우리는 지금 너도 나도 처음 보는 낯선 행성에 도착한 것 같아. 초등학생이 된 그 순간부터 너는 엄마 품을 떠나 너만의 첫 발을 딛기 시작했지. 지금부터는 생각지 못한 너의 행동을 인내하거나 하고 싶은 말을 참기도 하는 시간들이 시작되었다고 할까? 잘 따라오다가도 어떤 날은 짜증을 내기도 해. 어쩌면 당연한 행동일 거야. 작은 몸이 커가는 것도 힘겨운 일일 테지만 마음이 커가는 일 또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절대 쉽게 볼 일은 아닐 테니까.

오늘은 아빠와 단둘이 저녁을 먹었어. 식사를 준비하는 내내 따라다니며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과 점심 메뉴가 뭐였는지 쫑알대는 너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 탓일까? 학원에 가 있느라 비어있는 너의 의자가 자꾸만 눈에 밟혔지. 이토록 허전한 날들이 이미 급류가 되어 밀려 들어온 듯해 가슴이 먹먹해졌어. 주말에 어딜 갈지 뭘 먹을지 이곳저곳 검색하느라 분주하던 일도 몇 해가 더 지나면 아빠와 엄마만의 일이 될 것 같아. 얼굴 맞대고 이야기하던 시간들은 전화기 너머로 겨우 한마디 듣게 될 시간에게 자리를 내줘야 할 날이 멀지 않았겠지. 식사를 마치고 오랜만에 아빠와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단다. 시간이 언제 다른 속도로 간 적 있겠냐마는 나이를 먹을수록 하루가 점점 짧게 느껴진다는 그 말도 조금씩 이해가 되네. 이미 너의 시간은 네 세상에 맞는 속도로 흐르고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점점 더

느린 호흡으로 시간을 보내게 될 거란 걸 차분히 받아들이고 있어. 한 걸음씩 부모 품을 떠나 마침내 너만의 우주를 향해 나아갈 너. 평생 함께할 것 같아도 인생에서 가족이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은 짧은 것 같아. 지나온 엄마의 시간이 그랬던 것처럼. 부디 우리 삶 속에 보석처럼 숨어있는 행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며.

영화 맘마미아 가운데 Slipping Through My Fingers라는 곡이었고요. 메릴 스트립의 노래였습니다. 이 뮤지컬 맘마미아에서 엄마 도나가 결혼을 앞둔 딸 소피의 머리를 이렇게 빗겨주면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딸이 성장하면서 독립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엄마의 애틋한 그런 감정을 담은 곡이죠.

가사가 막 이래요. 이른 아침 학교 가방을 메고 무심히 손을 흔들던 꼬마였는데 이젠 잡아보려 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다 자라서 내 곁을 떠나려는구나. 때로는 이 시간을 사진처럼 멈춰두고 싶어. 세상 모든 부모의 같은 마음 아닐까요? 지금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들은 아마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제가 음악에 앞서서 소개했던 이야기는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에세이스트 그림에다의 책 너라는 우주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참 그 아이를 키우는 시간이라는 건 묘한 것 같아요. 하루하루는 분명 너무너무 길고 정신없이 이 시간이 대체 언제 끝나려나, 끝도 없다, 영원하다 이렇게 느꼈었는데 지나가고 나면 너무 짧게 느껴지잖아요. 분명 바로 어제까지 품에 안겨 울던 아이였는데 어느새 자기만의 세상과 속도로 자라나고 있죠. 부모는 아이가 잘 자라길 바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사랑이라는 건 평생 붙잡아두는 게 아니라 언젠가 자기만의 우주로 잘 떠나보내주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또 이렇게 사소한 하루를 공유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가정의 달 월, 늘 곁에 있을 것만 같았던 사람들과의 시간을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슈만의 환상 소곡집 판타지 슈티케의 작품번호 73 가운데 두 번째 곡 레프트 라이트, 생기 있고 가볍게를 스티븐 이슬리스의 첼로와 데니스 바리온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슈만의 판타지 슈트케 환상 소곡집 작품번호 73 가운데 두 번째 곡, 총 세 곡으로 이루어진 모음집인데요. 두 번째 곡 레파프트라이트 생기 있고 가볍게 보내드렸습니다. 스티븐 이살리스의 첼로 그리고 데니스 바리온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고영도님이 이런 사연 보내오셨어요. 아버지의 뒷모습은 오래된 신문 같다. 새 소식은 없지만 구겨지고 바랜 등과 바지에 새겨진 세월의 주름을 보면 헌신이라는 글귀가 보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유, 너무 뭉클한데요. 우리 고영도님이 워낙에 멋진 말씀을 많이 해주시지만 아유 마음에 와서 콕 하고 바뀝니다. 아버지 생각도 나고요. 제가 어저께 연주를 했는데 오늘 뭐 다녀오신 분들, 다녀가셨던 분들이 많이 말씀 주고 계시네요. 제가 오늘 방송국 오는 길에 어머니랑 통화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어제 제 연주를 들으시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아유, 어떻게 저런 애가 이 세상에 와서 나랑 모자의 인연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한테.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마음이 좀 먹먹해졌어요. 제가 훨씬 더 감사한데 말이죠. 어머니보다 10배, 100배만큼 제가 감사하죠. 우리 어머니 같은 어머니를 만나서 그 사랑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어릴 땐 참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마음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를 알게 되고 과연 내가 우리 어머니만큼의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식을 대하나?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는 참 대단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부모님에 대한 감사는 사실 365일 늘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렇게 또 타이틀이 붙은 날은 평소에 쑥스러워서 꺼내지 못했던 말들을 또 용기 내어 전하게 해주는 그런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한번 용기를 내보세요, 모두들. 만약에 그 용기를 내어 말을 전할 대상이 아직 있다면 그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제 소품집 Remember Vienna를 함께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베토벤의 음악 함께 들어봅니다.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인데요. 베토벤의 음악 가운데서도 유난히 많은 사랑을 받아온 선율이죠. 깊은 슬픔을 조용하고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듯한 아름다운 곡인데 이 곡을 연주하면서 피아노라는 이 타현 악기로 어떻게 하면 더 완벽에 가까운 레가토로 노래를 할 수 있을까 오래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피아노 김정원의 연주로 함께 들어보시죠.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장조 비창 작품으로 13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를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클래식 전곡 감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Remember Vienna 앨범 가운데 한 곡이었습니다. 동화나라 아니스님이 사연 주셨는데 어린이날이면 90을 바라보는 엄마는 60이 가까운 딸에게 꼭 뭐 먹고 싶냐고 짜장면 먹으러 갈까 하시는데요. 올해는 엘리베이터 교체 작업을 하고 있어서 무릎 아프신 엄마가 2주째 외출을 못하고 계신데요. 내일이면 드디어 엘리베이터 공사가 끝나는데 아름다운 5월을 달려볼 계획 잡느라 엄마랑 저는 지금 수다산맥입니다. 아유 고생하셨네요. 2주나 갇혀 계셨어요. 내일이면 끝나니까 꼭 이 좋은 날씨 함께 사이좋은 모녀분이 오붓하게 좋은 시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가운데 13번째 곡 백조 듣습니다. 요요마의 첼로와 캐서린 스톳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가운데 13번째 곡 백조를 요요마의 첼로 그리고 캐서린 스톳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국가자격증부터 민간자격증,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종에 응원합니다.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7623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만삭인 딸을 만나러 8시 59분 기차로 부산에서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딸이 오늘 병원 가서 출산일을 정하는 날이라 벌써 설레요. 딸이랑 사위가 좋아하는 음식 해주려고 어제 택배로 반찬이랑 식재료 보냈는데 산모형 미역은 길이가 길어서 부서질까봐 보안재로 싸고 하드보드지로 이중으로 포장해서 들고 가고 있어요. 몇 시간 뒤면 예쁜 우리 딸이랑 사위 만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어요. 아름다운 당신에게랑 함께 서울로 갈게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야, 정말 그 설렘이 여기까지 전달됩니다. 오늘 또 어버이날인데 특별히 이런 날, 아, 이런 이벤트가 있군요. 출산일을 정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시지?

그래, 출산일을 정해서 출산을 하시려나 봐요. 아무튼 만상이시라고 하셨는데 순산하시길 바라고요. 어머니의 이 이쁜 마음 그대로 아마 예쁜 손주 나올 겁니다. 자, 오늘 1부 끝곡으로 준비한 거군요. 지금 나가고 있죠. 비발디의 만돌린 협조 C장조 리음번호 425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준비했습니다. 보니파치오 비앙케 만돌린과 클라우디오 시모네가 주연 이솔리스 베네트의 연주로 들으시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그대로 계세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

0: 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1: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2부 첫 곡은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로 띄워드렸습니다. 바람이 머무는 날. 유경주님은 이 곡 들려주시길 기다렸어요. 조수미님 3호곡 바람이 머무는 날 하트하트하트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수평기님은 저는 89세 사랑하는 엄마 기억을 조금씩 잃어가시지만 7남매 손주들 잊지 않고 매주 볼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천국에 계신 아버지도 그립네요. 목소리에 울컥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2: 숨실력자
1: 나의 꿈을 숨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6: 고양 특례시.
7: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8: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9: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10: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로인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4: 콜레스테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민인기 지휘의 국립합창단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소프라노 황수미, 테너 박승주 등의 성악가들과 오르가니스트 양하영,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모차르트의 C단조 대미사 등을 들려주죠. 5월 13일 수요일 저녁 7시

9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아드리앙 페리시옹이 지휘하는 부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보헤미아를 부제로 드볼작의 교향곡 7번과 8번을 연주하죠. 5월 19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최영선 지휘의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시콥스키의 협연으로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과 피아노 협주곡 1번 등을 들려줍니다. 5월 2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 피아니스트 김선욱의 듀오 리사이틀 열립니다. 베토벤, 레스피기, 바인벨크, 슈트라우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연주합니다. 5월 21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 5월 2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평택아트센터 대공연장입니다. 피아니스트 이혁, 이효 듀오 리사이틀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이혁, 이효 형제는 2025년 쇼팽 콩쿠르 세미파이널에 나란히 오르면서 큰 주목을 받은 연주자들이죠. 쇼팽의 환상곡과 스케르초 4번, 걸슈인, 벤자민, 라흐마니노프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을 들려줍니다. 5월 24일 일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끝으로 박성호 지휘의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열립니다.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는 지자체 최초의 인재 양성형 장애인 오케스트라죠.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협연으로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흥겨우셨죠? 우리에게 원래는 잘 알려진 미국 민요 클레멘타인인데 이 버전은 조금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재즈 버전 웨스트라이프의 노래로 보내드렸어요.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한 채 고기 잡는 아버지와 털 모르는 딸 있네. 오, 내 사랑 클레멘타인. 예, 아버지와 딸 이야기죠. 아까 전에 9509번님이 사연을 보내오셨는데요. 정원님 오늘따라 아버지 폼이 몹시도 그립네요. 저는 사실 엄마 얼굴도 몰라요. 아버지, 오빠, 언니들이 막내인 저를 키우셨답니다. 사실 저는 포근한 엄마의 품에 안겨보지 못해서 그 느낌조차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 부족한 사랑을 듬뿍 채워주셨고 오빠와 언니들이 너무나 잘해주어서 오늘날까지 잘 살고 있답니다. 아버지 산소 다녀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오늘따라 아버지가 너무나 너무나 그리운 그런 아침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9호번님, 9509번님 사연이 제 마음을 깊이 울리네요. 어버이날 아침 이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 얼마나 그리우실까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 느껴집니다. 엄마 얼굴조차도 모르시지만 또 아버지의 사랑과 오빠 언니들의 보살핌 속에서 또 이렇게 그 사랑이 오늘의 9509번님을 있게 했겠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분명 미소 지으면서 잘 자랐다 우리 딸 하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움이 사랑으로 표현하는 오늘 이 따뜻한 추억이 마음을 감싸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샬롬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인데요. 이곳은 독일 라이프치히고 저는 오르간을 공부하는 유학생입니다. 유학 나오기 전에 부모님이 보내신 사연을 소개해 주셨었는데 어느덧 벌써 두 번째 학기째네요. 너무 기억이 납니다. 라이프치히라는 곳도 굉장히 반가웠고 또 오르간을 전공하신다길래 아주 제가 기억이 선명하게 나는데 아, 또 독일에서 공부 잘하고 계시는군요. 어버이날인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무엇일까 생각해보다가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아름다운 당신에게 앞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분명 집에서 강아지 샬로미와 함께 듣고 계실 것 같아요. 부모님 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보내오셨어요. 멀리 사시면서 부모님 생각이 점점 더 많이 나시고 더 깊게 그 사랑이 느껴지실 텐데 또 어버이날 맞아서 본 생각 많이 하셨나 봐요. 우리 샬롬님의 부모님 꼭 듣고 계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신청곡은 안 하셨는데 오르간 전공하신다길래 제가 갑자기 이 곡 떠올랐어요. 생상스의 오르간 심포니 가운데 멋진 피날레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샬롬님 강아지 샬롬과 함께 듣고 계신 부모님 이 곡 들으시면서 오늘은 따님 생각하시죠. 아, 이 곡을 샤를민 시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띄웁니다.

정말 멋있는 곡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이에요. 생상스의 교향곡 3번 오르간 심포니 가운데 마지막 피날레였습니다. 마이스토소 알레그로 샤르민시가 주연은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이 곡이 예전에 어떤 영화 음악으로도 쓰였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꼬마돼지인가 아기돼지인가 그래요. 아기돼지 베이브 꼬마돼지인가? 그 영화 보고서 제가 한동안 돼지고기를 못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영화에서도 이 음악이 얼마나 멋지고 감동적으로 나왔었는지 기억이 납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기억들이 음악과 함께 간직되고 있는 순간들, 특별한 선물 같은 그 시간 속으로 떠나봅니다. 나만의 음악 앨범.

오늘 만나볼 나만의 음악 앨범은 시작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윤미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그럼 윤미라님의 첫 번째 음악 앨범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얼마 전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작은 땅을 분양받아 가족들과 주말 농장을 시작했거든요. 부드럽고 폭신한 흙을 밟고 만지며 상추, 쑥갓, 고추, 가지, 토마토를 심었어요. 나이가 드니 흙이 가깝게만 느껴져서 힘든 줄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식물들도 노래를 들려주면 더 잘 자라난다면서요? 초보 농부의 손길에도 열심히 자라주길 바라며 이 음악을 신청합니다.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모음곡 4개 가운데 7월 수학의 노래라는 곡이었고요. 공샹동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차이콥스키의 12개 피아노 모음곡이죠. 각 달마다 한 곡씩 이렇게 붙여진 모음곡인데 7월 한여름 농촌의 풍경과 또 농부들의 일하는 모습을 그린 그런 짧은 음악이었습니다. 이야, 새로운 도전. 주말 농장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요. 흙을 만지고 또 씨앗

심고 또 가꾸면서 자라는 걸 기다리는 일. 어쩌면 또 사람 마음을 돌보는 일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빨리 결과를 바라기보다 천천히 기다려주는 그런 시간. 우리 윤미라님 가족의 작은 주말 농장에도 올여름 건강한 초록빛이 가득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너무 딱 맛있는 채소들만 잘 심으셨네요. 아주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채소들. 무럭무럭 자라길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윤미라님의 두 번째 음악 앨범도 펼쳐볼까요?

아침에 경비 아저씨께 빵을 사다 드리고 왔습니다. 며칠 전 주민분께 안 좋은 소리를 듣고 계신 경비 아저씨를 봤거든요. 그 모습이 영 마음에 걸렸어요. 사실 저희 남편도 얼마 전 은퇴하고 경비실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직만 하다 처음 해보는 일이 서툴러서 혹시 남편도 그런 상황에 상처받지 않을까 싶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저희 경비 아저씨부터 더 잘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아빠들 파이팅입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C장조 쾌일번호 467 가운데 2악장 안단테 마리아 주앙 프레스의 피아노 그리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한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처지를 내 가족의 마음처럼 바라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죠. 윤미라님 사연 읽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 경비 아저씨한테 정말 함부로 대하는 주민의 영상을 한번 보고 저도 아주 격분한 적이 있는데요. 참 어디에나 그런 배려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자, 세상의 모든 뭐 아버지들, 가장들 그리고 오늘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신 많은 분들께 조용한 응원의 마음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우리 윤미라님 잘하셨네요. 빵 한 조각이 작은 빵 한 조각이 아니라 정말 큰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빵이라는 것 그 경비 아저씨도 받으시면서 아셨을 거예요. 자, 윤미라님의 세 번째 음악 앨범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는 법이 있습니다. 매일 기분 좋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이런 날이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분 좋아지는 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누군가에게 갑자기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칭찬받아 기분 좋아하는 상대를 보면 내 기분도 덩달아 좋아집니다. 또 하나는 햇볕이 바삭바삭한 날 밖에 나가 해바라기 하기예요. 시간이 지나 점점 따스해져가는 머리가 마치 누군가 내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길 바라며 이 음악을 듣고 싶습니다.

펠릭스 멘델손의 가사 없는 노래 무언가 30번 A장조 오프스 62의 6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소 봄노래 프롤링 슬리트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 맞은편에 엔지니어분들이 계신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곡이 엔지니어분들에게 방송사고 났을 때 나가는 음악이라서 놀래서 쳐다보시네요. 참 이쁜 곡인데 왜 피디님 이 곡을 이렇게 방송사고 났을 때 시그널로 쓰셨을까요? 방송국에서. 자, 아무튼 오늘 윤미라님의 음악 앨범은 좋은 하루를 만들어가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흙을 만지면서 작은 생명을 키우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보고 또 스스로를 기분 좋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는 일까지 거창하지 않아도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시작들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아, 햇볕이 바삭바삭한 날 밖에 나가서 해바라기 하는 것 말씀을 주시면서 오래 햇볕에 앉아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머리가 따뜻해지는데 그게 누군가 내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그 표현이 참 예뻤어요. 참 이렇게 예쁜 마음을 생각하고 계시니까 이런 문장도 떠오르시는군요. 행복이라는 것도 결국 이렇게 사소한 마음과 행동들이 조금씩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참 예쁜 글들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윤미라님께는 지니더바트 화장품 세트와 공연 티켓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나만의 음악 앨범에서는요. 여러분의 일상, 추억, 사랑에 얽힌 음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함께 3곡 이상의 신청곡을 홈페이지에 있는 나만의 음악 앨범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어진 곡은요. 마르티니의 사랑의 기쁨 들어볼까요? 샬롯 처치가 노래하고요. 시안 에드워즈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합니다.

0: 마르티니의 사랑의 기쁨, 샬롯 처치가 노래하고 시안 에드워즈가 주연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반주 연주를 함께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지니더 바틀에서 아쿠아 봉봉과 어린이 전문 스킨앤바디케어 아임나러 베이비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3: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4: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3: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4: 고형량이 뭔데?
3: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4: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1: 유통 골뱅이.
5: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2: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0: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좋다
1: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2: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3: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8: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7: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9: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0: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1: 아까 전에 팬님이 이런 사연 보내오셨어요. 나만의 음악 앨범 시작 시그널 울리기 전에 살짝 이 차이콥스키 7월 먼저 들렸었던 것 같은데 제 귀에만 들렸나요? 들어와 보니 아무도 말씀이 없네요. 환청이 들리나? 아니요. 환청 아니고 시그널 대신에 잠깐 차이콥스키 음악이 먼저 나갔었습니다. 작은 실수였는데요. 오늘 사실 원래 늘 방송하던 스튜디오에 사정이 좀 생겨서 다른 스튜디오에서 처음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환경이 달라져서 PD님도 저도 아주 긴장을 팍 하고 방송했거든요. 그럴 일 없어야겠지만 혹시 다음 방송 영화음악에서도 작은 실수가 있다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에드워드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1번 희망과 영광의 땅 보내드립니다. 앤드류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훈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성공 홍보물 역시 서머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번째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4: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넘버원은 엄마의 집밥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느 날부턴가 알 수 없는 숫자를 보게 된 아들. 아들은 곧 그 숫자가 0이 되면 엄마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온갖 핑계를 대며 집밥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만약 엄마도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자식이 배고프다는데, 엄마 밥 먹고 싶을 텐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피하는 엄마는 없지 않을까. 분명 아이고 배고파? 엄마가 얼른 맛있는 거 해줄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상 툭딱 차려주실 거예요. 5월 8일 오늘은 어버이날. 기꺼이 자신의 젊음을, 시간을, 아니 존재를 다해 우리를 품어준 고마운 이름 떠올려 봅니다. 더 많이 얼굴 보여드리고 더 많이 함께 맛있는 거 먹고 우리 그렇게 살아요.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0: 네, 정말 가혹하네요. 소나무님 가혹하네요. 왜냐면 와, 이 오프닝에 이 음악. 여러분 우셨나요? 영화 탈주 중에서 들었습니다.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그 자동으로 코끝이 확 찡해지네요. 넘버원 영화 소재가 참 독특했죠. 영화는 결국 당신이 엄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는 앞으로 얼마 남았습니까? 부모님과 함께할 유한한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걸 아는데도 뭐가 그렇게 바쁜지요. 부모님은 참 쉽게, 또 가족은 참 쉽게 다른 우선순위에 밀리곤 하죠. 뭐 부부도 그렇고요. 네, 곁에 계실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얼굴 마주할 기회 더 많이 가지셨으면 해요. 네, 지구에 있는 시간은 딱 이뿐이잖아요. 뱀 스미스님, 오프닝 양화대교 첫 음절 짓는데 눈물 날 뻔. 나랑 똑같았네요. 저 오늘 이쁘게 화장했는데 너무 놀랐어요. 김사라님, 저도 부모님과 같이 영화관에서 영화 넘버원 봤는데 뭉클하더라고요. 네, 그 영화는 뭐 취향이랑 그냥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 로그라인 한 줄로 그냥 다 봤다 영화. 그랬던 것 같아요. 제주 딸기산도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엄마 밥. 똑같은 양념을 넣어도 엄마의 손맛이 안 난다는 하셨네요. 저는 맨날 됐다고 제발 그만 주라고 하거든요. 안 먹어 안 먹어가 입에 붙어 있는데. 아, 그냥 먹고 찔까요? 확.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엄마표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또 어버이날인데 한번 나눠볼까요? 어떻게 보내실지 예정 있으시다면 나눠주셔도 좋겠어요.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도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빵타.

0: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벼랑이의 포뇨 중에서 엄마와 바다의 창가였고요. 네, 그 소스케 엄마 생각나네요. 엄청 와일드하잖아요, 운전. 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집으로 중에서 할머니의 마음 2 들으셨습니다. 아, 배고파요,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음식 얘기해 주시면 어떡해요. 묘사가. 0606님, 저는 지금 사라진 우리나라 명태로 만든 엄마표 명태조림이요. 지금은 러시아산 코다리찜이 대세라 다시는 맛보지 못할 그러한 명태조림입니다. 하셨어요. 아, 우리 0206님 엄마의 명태조림 먹어보고 싶다. 네. 홍영민님, 애호박이 저렴해서 많이 사왔는데 점심때 새우젓 넣고 호박볶음 만들어 먹어야겠네요. 우리 엄마 생각하면서. 아, 엄마가 그거 많이 해주셨나 봐요. 새우젓 넣고 호박볶음. 또 엄마 음식 맛을 벌써 그리워하는 분들 많으시죠? 나중에 엄마 없으면 엄마 그리워질 것 같아서. 8239님, 전 꽈리 고추 조림을 제일 좋아해요. 엄마가 반찬 뭐 해줄까 물어보시면 무조건입니다. 제가 만들면 그 맛이 안 나요 하셨네요. 아, 이거 저도 좋아하는데. 진짜 이런 윗사찬들 있으면 밥 한 공기 뚝딱. 그레이스님, 저는 찰밥이에요. 오곡을 넣어서 쪄주셨던 별미. 와, 뭔가 정성 느낌이. 짱바님, 전 엄마표 비빔국수. 오, 짱바님 반가워요. 저도 저희 엄마 비빔국수는 이 세계에서 유일한 맛이 나요. 제가 숙연히 해줬더니 언니가 뱉더라고요. 어떡하지? 민트님, 우리 엄마 미나 매운탕 잘하신답니다. 아, 몸보신 엄청 될 것 같아요. 라큐님, 전 엄마표 동치미요. 어릴 때 감기 몸살로 밤새 고상하고 뭐 먹어도 다 토하고 그럴 때 동치미 국물에 밥 말아 먹으면 그건 괜찮더라고요. 아, 밥 말아 먹는 게 아니라 밥 먹으면 그 후로 아플 땐 생각나요. 감기가 뚝 떨어질 맛인가요? 감동받다가 하둥이 엄마님 사연에 웃습니다. 한 숟갈만 더 먹어. 엄마의 한 숟갈. 주걱으로 한 숟갈. 네, 조금 길지만 어버이날 특별한 날 맞으신 분 사연 하나 소개하고 막 듣겠습니다. 허누주님, 오늘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엄마 신정숙 여사님의 66번째 생일입니다. 올해는 어떤 의미 있는 선물을 해야 좋을까 고민하던 중 문득 CBS가 떠올랐어요. 엄마가 정말 오랜 팬이시거든요.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부터 20년 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들으시거든요. 2004년 아빠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두 아이의 엄마로 또 가장으로 늘 치열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오셨어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저 또한 두 아이의 엄마가 되고 나니 그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엄마 사랑하고 축하해요 하셨습니다. 넘버원 중에 김나영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듣겠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였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울리려고 작정한 건 아니고 내친 김에. 네, 좋죠. 이런 시간. 네. 명언들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따지면 손해입니다. 부모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영도다리님. 진짜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네. 등등. 암이란 걸 알고 한 달 반 만에 돌아가신 아빠. 이별의 말도 못했는데 늘 그리운 사람입니다. 슬프다. 엔디76님. 그러니까요. 예전에 막 그런 말들 있었잖아요. 오늘 하루는 누군가가, 어제 죽은 누군가가 너무 살고 싶어 하던 그런 하루였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있을 때 잘 합시다. 음식 얘기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 귀한 아버지 음식 나왔습니다. 테니스장님, 아버지가 가시 발라주시던 장어탕이 그리워요. 아버지 레시피 안 알려주시고 천국 가셔서 아버지 보고 싶네요 하셨어요. 네, 동동님, 전 엄마표 김치말이 국수고요. 다른 것도 많지만 이거 먹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져요. 아까는 아빠께 전화드렸는데 용기 내서 사랑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빠도 사랑한다고 무뚝뚝하지만 따뜻하게 답해주셨어요. 끊고 울었어요. 이제 자주 표현하려고요 하셨습니다. 네, 우린 아직 젊습니다. 후회 없이 사랑하고 삽시다. 노래 듣겠습니다. 이번 주 영화 선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화 쇼타 씨의 마지막 출장 시사회 초대합니다. 영화는 뒤바뀐 사직서와 편지로 인해 여행 같은 출장을 하게 된 쇼타와 출장 같은 여행을 하게 된 대성의 인생 버디무비고요. 사회 날짜는 12일 화요일 저녁 CGV 용산이고요. 그리고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삶과 명곡을 담은 영화 마이클 예매권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두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영화를 정하셔서 각각 말머리 출장 혹은 마이클 달고 본인 성함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문자 번호 샵 9390입니다. 웨딩 링거 리바운드 중에서 펀의 위아영 듣고 오겠습니다.

네. 장미진님, 울 신랑 울겠네. 아, 그리고, 아, 들으신 곡은, 넘버원 중에서 김나영,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에 이어서 영화 형 중에서 조정석, 디오가 함께한 걱정

0: 최강희의 영화음악.
1: 네. 번의 위아영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웨딩 링거 중에서 브루노 마스 메리 유였습니다. 이거 청혼할 때 많이 하죠. 그 플래시몹 댄스로도 많이 하고. 그쵸. 신나요. 딸이 10여 년 전 네, 결혼한다고 컬러링으로 사용했던 곡. 네, 박혜숙님. 그러셨구나. 이거 유튜브 보면 이렇게 청혼 영상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너무 그거 보면은 행복해지더라고요. 앞에 신정숙 여사님 생일 축하 사연 소개했잖아요. 허누즈님이 강희님 신청 읽어주시고 좋은 곡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하시다가 엄마 방송 들으시고 눈물 흘리고 계시대요. 너무나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와, 우리 20년 청취자께 갚았네요 조금. 네,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어머니. 이영우님, 강대는 어머니가 해준 음식 중에 어떤 거 제일 좋아하나요? 저요? 저 많은데. 저 아까 얘기했죠. 김치말이국수랑 맞죠? 그거랑 팥죽 저는 이상하게 똑같지 않아요. 엄마 팥죽이 이상하게 엄마 같아. 말이 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8583님, 어제 저녁에 딸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버이날이라고 편지 적어줬어요. 맞춤법도 엉망, 글씨도 삐뚤빼뚤하지만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뭉클하고 좋더라고요. 뽀뽀를 엄청 해줬답니다. 하셨습니다. 네, 눈에 사랑 박혀 계셔서 너무 사랑스러우시겠다. 마리스텔라님, 아이가 사춘기 시절 만들어졌던 카드 지갑이 다 해져서 버리려다가 다시 바느질로 리폼했어요. 자그만 흐릿해진 눈에 조금 슬펐었는데 바늘기에 쏙 들어가는 실을 보면 아싸! 나 아직 살아있네! 모두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하셨고요. 마지막입니다. 1365님, 어버이날 태어나신 딸 생일입니다. 따님이 어버이날 태어나셔서 이를 어쩌나. 네, 함께 행복한 날이네요. 지금 미역국에 갈비찜 드롭튀김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언젠가 미역국 싫다고 투정하길래 넌 세상 태어나느라 있었지만 난 넌 하느라고 힘들었으니 난 미역국 먹어야겠다 했더니 그 후로는 투정 안 부리더라고요. 소연아 생일 많이 축하한다 하셨습니다. 와, 묘하네요 기분. 진짜 저도 엄마가 생일 때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때 나 진통했다. 이때 나 그랬는데 하면서 생생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시계 보시면서. 네, 영화 어바웃 타임 중에서 벤 폴즈 더 럭키스트 듣겠습니다.

체험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쉬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 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 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 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2: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7: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8: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9: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0: 참매실 새벽간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11: 새벽밤 김치,
10: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12: 절세의 왕 절정.
1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4: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5: ISA는 삼성증권이다.
16: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

0: 세탁해서.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4: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3: 1인 사장님이라면
4: 얼마?
3: 경리회계는
4: 얼마? 경리
3: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4: 얼마예요?
3: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4: HR365
5: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인 아이캐스트.
4: 얼마나 좋은데요?
6: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규는 단지 앞에.
8: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7: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9: 네, 오늘 끝곡 소개해드리기 전에, 네, 광고 전에 들으셨던 곡 한 곡 소개할게요. 워크 투 리멤버 중에서 맨디무의 온리 오프 들으셨고요. 오늘 끝곡은 제주 딸기산도님, 하둥이 엄마님 신청곡이에요. 코코의 리멤버 미 띄우면서 인사드릴게요. 아주 좋은 어버이날 되세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0: 당연히 구스 펠로셀러스.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구스 펠로셀러스.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구스
1: 펠로셀러스.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돈 아깝게 뭐 이런 걸. 그거 하지 마세요. 대신에 고맙다 말해주세요. 마음에 드는 티도 실컷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아까운 일 아니에요. 오늘을 위해 예쁘게 핀 꽃들이 있고 오늘을 위해 애쓴 사람들도 있고 무엇보다 오늘을 위해 기꺼이 쓰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러니 미안해하지도 말고 안타까워하지도 말고 그 마음 기꺼이 받아주세요. 마음을 표현하는 일도 습관 같아서 자꾸 해봐야 늘고 또 하게 되더라고요. 기쁘게 받아주시는 마음도 자식들에겐 사랑이랍니다.

0: 데이 브레이크 꽃길만 걷게 해줄게 라고 말해놓고 저희 지금 진흙탕 길을 걸으면서 시작했어요. 지금 스타디오가 반대편 스타디오에서 하고 있어요. 저쪽 스타디오가 어저께도 최강희 씨 시간에 마이크가 끊기는 사고로 인하여서 지금 드릴과 목과 망치로 계속 뚝딱뚝딱 고쳐보지만은 고쳐지지가 않고 해가지고 방을 옮겨서 지금 모든 것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가시밭길을 걷는 마음으로 어버이날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버이날 뭐 좀 받았어요? 딸들에게서 용돈 받았습니다. 기쁘게요. 기분 좋은 날. 역시 돈이 좋네요. 로드헌터님 좋으시겠어요. 우리 아들 오늘 밤 12시까지는 꽃을 사와야 될 텐데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또 꽃 내놓으라고 해야 돼. 어? 1525님 중3 되더니 사람이 되나 봐요. 어제 학원 끝나고 오면서 카네이션 쓱 주소. 어? 진짜 감동. 이 자식 사람 됐네. 너 복받은 거라고 특급 칭찬해주고 게임하길래 잔소리 안 하고 그냥 뒀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이라도 기분 좋으면 됐죠.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숭실 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사이버대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7: 백조 싱크
8: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9: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6: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10: 잘 돌아갑니다.
11: 잘 돌아갑니다.
12: 잘 돌아갑니다.
1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1: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12: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11: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12: 고형량이 뭔데?
11: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12: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14: 유통 골뱅이.
15: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코요테의 만남 쿨 슬퍼지려 하기 전에 아 잠깐만요 여러분 의자 좀 아 여기는 지금 의자도 거리가 안 맞고 아니 나 이 방에서 어떻게 맨날 그렇게 방송을 하신 거예요 동준쌤은 진짜 저희 지금 PD님이랑 저랑 여기서 불만에 방도 좁은데 불만으로만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갖고 저기에 또 CCTV가 있어서 거기다 소리를 쳤는데 보고 있나요? 예, 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예, 저 작동되는 거야? 이흐님 망원동 사는 26살 현무직 전 간호직 이흐입니다. 어머니께서 매일 집안일 하시면서 꼭 수영님 라디오 챙겨서 들으시는데 제가 이렇게 글 쓴 거 읽어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2년 넘게 일하다가 사람에 지치고 일에 지쳐 퇴사 후 어머니와 두 달 정도 쉬며 잘 지내고 있는데요. 이런 부족한 딸이라도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라디오 통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영님 덕에 항상 좋은 오후 시간 보내고 있어서 글 남겨봅니다. 유후! 내가 봤을 때는 유후님은 그 어려

0: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26이면 아직 너무나 창창한 나이니까 간호사 일이 너무 맞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유후 하면서 뭔가 또 다른 나이에 맞을 만한 일이 있을까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이 나이라면 또 뭐 연관됐는데 조금 더 나의 이 성품이나 여러 가지 더 잘 맞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에 지치는 것도 사람도 문제겠지만 나의 그 적성과 안 맞으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한 36세, 46세 이러면 제가 이 말 안 드리는데 26세는 무궁한 발전을 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한번 쉬는 동안 또 나의 적성이 어떤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내 삶을 꾸려야 될까 이런 것들을 더 깊게 고민하고 찾아보고 공부하고 이러라고 커피 두 잔 유후! 지금 나 적성에 안 맞아 이 방이. 이봐 똑같은 저기 CBS인데도 방이 달라지면은 적응이 안 돼요 이게 사람이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 오늘 내내 이 저기 뭐야 불만을 토로할지도 모르는데요. 여러분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꼭 들어야 될 CBS의 요직에 앉아있는 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안 듣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좀 해봐요. 민원을 어떻게 넣어봐요. 어디다 넣는지 모르지만은. 징징 똥맘님. 수영씨, 제가 부산 사는 동생이랑 분단 사는 친구, 마산 사는 친구한테도 수영씨 방송 홍보했어요. 저 잘했죠? 또
1: 전국구로다가
0: 그럼 커피 드릴 테니까 홍보를 또 다른 지역도 없어요, 친구? 전국구로 친구가 있어야지. 멀리 살아도 수영씨 방송 듣고 오늘 사연 재밌지? 이러면서 얘기해요. 수영 씨 방송 너무 좋아요. 최고.
1: 해외에는 친구 안 사나요? 어디서든 들을 수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모두 모두 전파해 주세요.
0: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1: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세요.
0: 한석규, 이재훈.
1: 뭘 줘 죽이는 지금. 행복을 주는 사람 세보야 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포레스텔라 그리고 봄.

0707님이 신청하신 세정의 꽃길, 1405님이 신청하신 라디. 엄마, 엄마, 엄마. 엄마는 참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여러분 눈물이, 왜냐면 불효를 얼마나 했으면 눈물이 나. 여러분 그렇죠? 효도하세요. 네. 얼마 전에 어린이날 겸 어버이날 겸 해서 아이들과 시부모님과 함께 시간 보냈어요. 소곱창. 오, 근데 이가 튼튼하신가 보다. 소곱창을 어르신들이 드시고 싶다고 하시게. 아무래도 이제 질기잖아요. 쫄깃하죠. 사실은 저는 너무 좋아하고, 제가 얼마나 좋아하냐면은 소곱창을 목에다가 목걸이 마냥 2m 정도 두르고 계속 베어물면서 그렇게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예전에 여러분들 저희 팬분들이 그렇게 해서 목걸이랑 합성해가지고 소곱창 목걸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을 정도로 저는 참 좋아하는데, 문득 아,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씹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했는데, 이것만으로도 두 분 건강하신 것 같아서. 그거 먹고 네컷 사진도 함께 찍었어요. 싫어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좋아하신다. 제가 몇 번을 얘기해요. 아, 요즘 애들 거 하나 모른다 이렇게 하셔도 알고 싶다는 말씀이라니까요. 어머님은 아버지가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거 오랜만이, 그렇다니까 아버지가 더 주지. 지금 아버지 지금 저기 뭐야, 이거 강아지 이 귀예요? 그걸 쓰셨어? 아버지가? 아유, 애들도 좋아하고 다 하셨네. 뭐 카우보이 모자 같은 것도 쓰시고 막, 이거 저기 뭐야, 해바라기인지 뭐 아무튼 그거 안경도 쓰시고, 아버지가 더 적극적이신데. 2984님, 출근하며 매일 열만 듣는 방과 후 미술 강사입니다. 5월은 학교 행사가 많아서 저 같은 미술 강사는 진짜 바쁜 달이에요. 구조. 어제 밤 늦게까지 아이들이 그려놓은 꽃으로 꽃다발 만들었어요. 열심히 만들어 오고 보니 하나하나 너무 예쁜데 부모님들 좋아하시겠죠 하셨는데, 너무 예뻐요. 그러면 꽃은 아이들이 그리고 이 포장은 선생님이, 근데 선생님 포장이 너무 예뻐요. 꽃은 누가 봐도 아이들이 그린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하나의 작품이 됐어요. 이 포장이 여러분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고급져요. 그래서 와, 이 포장지 샀어요 선생님? 샀겠지. 선생님이 여기 금박하고 이럴 순 없었겠지. 너무 예쁘다 이거. 이젠 미술학원도 안 다니니까 뭘 그려오지도 않고. 중딩대면 미술 시간 없어요? 중딩에? 어떻게 된 거야? 미술 시간 없나? 나 고등학교 때도 미술 시간 있어가지고, 제 첫사랑이 미술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고1 땐 총각이었는데 고2 때 결혼한다고 나보러 축가 부르라 그래서 울면서 부른 거 아니에요. 사모님은 쟤는 왜 울지? 싸이, 아버지

외로 둘째 놈은 태양로 이제 논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사책이 나가야겠소 여보

0: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1: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4: 빌딩앤 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빌딩앤 리치.
2: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6: 콜레스테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00. 마더스테야.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아일릿 이치미 듣고 2부 올게요.

0: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영양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4: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5: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6: 판촉물
5: 고려기프트.
6: 답례품
5: 고려기프트.
6: 기념품
5: 판촉물을 고려하라.
4: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장미진님의 신청곡 H.O.T. 빛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한우가 이 정도는 돼야지 강정 팜스에서 드리는 한우 한돈 세트,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 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0: 일신간양.
1: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지친

0: 엘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GTX 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 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 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4: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풀한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5: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802님이 신청하신 주엔 햇살 좋은 날 손영옥님이 신청해 주신 진준한 괜찮아 아이브 애프터라이크 0656님이 큰애가 하는 액세서리 소품 가게에서 알바하는 엄마입니다. 매번 알바비 받아가기 미안할 정도로 장사가 안 돼서 우울한데 아 그래요? 아닌데 수영씨 멘트 듣고 소리내어 웃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선생님 축가 사연이 웃겼어요. 그때 저는 엄청 울었다고요. 얼마 아시잖아요. 첫사랑이라고요. 그리고 총각 선생님. 총각 선생님. 이 노래 맞나? 총각 선생. 아닌데. 암튼 총각 선생님. 그리움에 아닌데. 동백아 가시구나 이거는. 총각 선생님 도와주세요 이미자 선생님 전 정말 사랑하는데요 노래가 이렇게 하면은 혼날 것 같은데 아무튼 얼마나 애틋했겠어요 또 그 선생님과 함께 제가 고1 때 위대한 연극방

방황하는 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연극반을 만들며 박혜수를 뽑으며 섬마을 선생님! 아유, 자, 아날로그하게 우리 작가님이 글을 써주실 수가 없어서 마치 이거 TV는 아직

하다가 동백으로 이사 와가지고 부른 노래일 수도 있잖아요. 자, 0656님 가게에 커피 두 잔 들어갑니다. 후하후하후하. 지금 사실 노래가 안 들려요. 제 귀에는 이미자 선생님 노래가 깔리고 있는데 이 방이 뭐가 되는 게 한 개도 없고 예, 정말 슬픈 방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방에서 지금 십몇 년을 방송하신 한동준 쌤 좀 이따가 이제 방송 시작하시면은 어버이 은혜 감사하다고 우리 아버지 또 우리 여기서 방송할 때 힘들까봐 와서 이렇게 괜찮냐고 물어봐 주시고 우리가 막 찡얼찡얼 대면서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고 내가 여기 냄새 날까봐 호래비 냄새 날까봐 이렇게 해놨다고 이렇게 하고 아 정말 오늘 이 방에서 방송하는 게 참 우연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이렇게 좁은 방에서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 이것들아 빨리 꽃 가져와라 돈이랑. 8025님 초6 아이가 오늘 졸업앨범 촬영한다고 아침부터 옷이 마음에 안 든다며 제 속을 다 뒤집어 놓고 갔어요. 결국 아이 아빠가 10년 전 가족 사진 찍을 때 입었던 린넨 셔츠를 입고 갔는데 기분이 참 묘했어요. 아이한테 아빠 옷이 맞을 때쯤 사춘기가 본격적으로 오나 봅니다. 결혼 전 이 말은 왜 해 오늘. 그래도 쓴 거니까 읽어드려요. 결혼 전 마음 떠난 남친 붙잡고 있는 마음이에요. 정말. 근데 애가 굉장히 빨리 컸네요. 6학년 때 이미 아빠 옷이 많으면 저희도 이제 중3이니까 졸업앨범을 찍는다고 엊그저께 1학년 때 맞췄던 교복 그 정장 바지를 요즘에는 정장 바지를 안 입는단 말이죠. 다 체육복 바지로 입고 다니니까 그때 한번 입고 그리고 엊그저께 다시 이제 그 바지 어디 갔냐고 또 온 집안을 샅샅이 뒤들여서 결국 아버지 섹션에서 그 바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입었는데 세상에 그게 그 바지가 조금 길게 해놓은 건데도 7부 바지가 된 거예요. 그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어머나 애가 이만큼 컸구나 싶은 게 근데 본인도 좋은 거야. 잘 키 컸거든. 잘 못 느끼다가 그 바지 딱 입으니까 키가 많이 큰 거야. 근데 요즘에 짧게 입는 게 유행이래요. 근데 그 7부 바지를 입겠다는 거야. 그걸 입고 사진을 찍겠다는 거야. 아 그래갖고 내가 너 지금 너무 웃긴 거 아니야. 완전 캐 쇼다리 같다. 그랬더니 빵 터져가지고 결국은 어머니 그 밤에 그것을 다 해가지고 내가 손수 바느질 한 거 아니에요. 밑끝단만 살짝 해가지고 또 미세하게 또 그 발목 그 복숭아뼈 언저리에서 이게 탁 해야지 휘시 산다고 그래가지고 아우 정말 그렇게 했는데 오늘 꽃 안 가져오기만 해봐. 잔나비 외딴섬 로맨틱 이은지님이 신청해 주셨고 악뮤 햇빛 bless you 위드커피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2828님이 저희 아버지는 74세인데 현직 이발사로 이발소를 운영하고 계세요. 진짜 이런 이발소가 이제 거의 안 남았죠. 그래서 뭐 국가 뭐 어떻게 공인 뭐 이런 그죠? 그런 적이실 거예요 다들. 작년 생신 때 뭐가 필요하실까 여쭤보니 LP 플레이어가 이발소에 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선물해드렸거든요. 아 너무 잘 어울린다. 요즘 그걸로 CBS만 고정으로 틀어놓고 들으시더라. 아 LP 들으시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LP도 가끔 들으시고 또 라디오도 들으시고 아버지한테 저도 하루 종일 들어요 했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중에 이수영이가 은근히 웃기더라. 재밌어. 아버지랑 같은 방송 듣고 있는 게 신기하고 반가웠어요. 방송에 사연 소개되면 더 좋아하시겠죠? 주말에도 일하시느라 같이 어딜 가지 못해서 아쉬운데 이렇게라도 어버이날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우 아버지 저도 감사해요. 뭐 제가 저희가 이제 선물 아시겠지만 선물이 이제 거의 없어갖고 커피 쿠폰을 드릴 테니까 두 분이서 이거가 이수영이가 준 커피야 마셔보자 이렇게 하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더 많은 동네 분명 이제 아버님 손이 아니면 내가 머리를 어디 가서 못한다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 예쁜 머리 멋진 머리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버님 저 은근히 웃기는 사람 아니고 대놓고 웃기는 사람이랍니다. 수소님 올해 49 되는 아줌마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해본 적도 없는 제가 딸의 권유로 내일 자격증 시험을 치릅니다. 공부한 만큼 점수 나올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도대체 무슨 자격증 시험을 하는지 알려주셔야지 구체적으로 응원을 해드릴 텐데 도대체 자기 나이는 내가 밝히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이는 굳이 밝히고 더 중요한 무슨 시험을 보는지는 말을 안 하는 여러분 진짜 왜 그러는 거예요? 나이 좀 얘기하지 말아요. 안 물어봤다 이야오 이야이야요. 커피 드시고 공부한 만큼 점수 나오시고 찍은 것도 맞기를 김장훈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시지프스 7938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말갈량이 삐삐님이 신청해 주신 김현성 소원.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제조 송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6: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7: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8: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7: 1인 사장님이라면
8: 얼마?
7: 경리 회계는
8: 얼마? 경리
7: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8: 얼마예요?
7: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8: HR365.
9: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8: 얼마나 좋은데요?
10: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1: 노무법인 폐
10: 1544-7575.
1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3: 왕타 칫솔.
1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4: 시원해.
15: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4: I love you.
15: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4: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5: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4: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6: 유유 제약.

0: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5: 광고 전에 저의 이 스타디오에서 2시간 동안 진행해 왔던 마음을 깊이 담은 제 신청곡 K-윌의 눈물이 뚝뚝 눈물이 뚝뚝 아버지 어찌 그리 사셨나요. 오늘 끝곡 레드벨벳 빨간맛 테니스장님이 신청하신 곡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4: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4: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4: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5: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셀러스.
5: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셀러스.
5: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6: 구스 팔로셀러스.
7: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8: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어버이날이 공휴일이 아니라서 화가 났었는데요. 그거는 부모님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휴일이 하루 줄어들었다는 얄팍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부모님께서는 어린 저보다 더 아쉬우셨을 텐데 겉으로 내색하지 않으셨던 거겠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버이날도 휴일로 지정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부모님들이 하루라도 편히 쉬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2026년 5월 8일 금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 첫 곡은 Thief of Hearts, 멜리사 맨체스터의 노래로 FM 팝 스문은 활짝 열었습니다. 찰손 브루워즈님이 카네이션 가슴에 달고 계십니까? 저희 딸내미들은 뭐 코빼기도 안 돼. 별 얘기도 없고. 아니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그렇게 키운 거를. 미리네님이 아 저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핑크 카네이션 받았어요. 이 기분 알란가요? 모릅니다. 어렸을 때는 그 카네이션도 달아주고 그러더니 다 크니까 뭐 별 관심이 없대요. 션 볼로님이 어차피 DJ님은 어버이날 공휴일이어도 일하실 듯. 아 어떻게 하셨어요? 예. 근데 일은 아닙니다. 제가 저는 이 저 DJ 하는 일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저는 치유의 시간이고 소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좋은 음악 함께 나누면서 음악도 듣고 소통도 하고 치유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오는 그 오는

0: 길이 너무 좋고요.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더군다나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더욱더 예, 기분이 업되는 예,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예. 자, 한동준의 팬팝스.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대화 나누면서 좋은 음악 함께 즐기는 방송 한동준의 팬팝스. 오늘도 2시간 동안 꽉 채워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임 미스터 DJ 투게스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도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도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편안하게 CBS FM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사이버대.

0: 지친날을 안아브라스.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4: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관절

Cliff Richard, We Don't Talk Anymore, Billy Joel의 Moving Out, 그리고 엘튼 존의 Philadelphia Freedom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마이클 돈 투 스트라이크님이 초6 막내 아들이 오늘 아침 편지를 주더군요. 편지 말미에 엄마 아빠 아들로 태어나서 참 행운이에요 하는데 왜 이렇게 미안하고 찔리던지요 그러셨어요. 아, 미안하고 찔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얼마나 찡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좋으셨어요. 눈물 나죠 사실.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항토님이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잘 챙겨드리고 있는데 모든 아이들이 다 보고 배우는 건 아닌 듯해요. 잘 챙기던 둘째 아이가 현재 외국에 있으니 올해 카네이션 받기는 어려울 듯. 예. 오늘따라 둘째의 자리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셨어요. 그런데요. 예. 아이들이 뭐 예를 들면 첫째 둘째가 있으면 첫째가 좀 잘하다가 좀 있으면 한 몇 년 있으면 또 둘째가 잘하고 그게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죄송합니다. 분위기. 어유, 호레노츠님이 어버이날이라고 프랑스에 있는 딸아이가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왔네요. 평소에 영상통화도 하고 그러지만 못하던 이야기들 적혀있는 거 보니까 뭔가 뭉클했습니다. 많이 보고 싶네요 그러셨어요. 멀리 떠나 있으면은 좀 그렇죠. 찡한 데가 있죠. 그런데 근데 영상 통화 자주 하니까 또 요즘에는 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실 거예요. 자, 노래 또 두 곡입니다. 나나무스쿠리의 Even Now, 지젤의 후라메.

0: FM Pops.
1: 내 마음의 보석성.

제가 경찰서 형사계에서 근무할 때 아리따운 여경이 민원실에 신입으로 배치됐습니다. 선배들은 저한테 그녀와 잘 해보라고 부추겼지만 내성적인 성격인 저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얼마 후에 뜻밖의 찬스가 생겼습니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이 개최되기 직전 해외 선수단 중 일부는 항만으로 입국했는데 입국장에서 수화물 엑스레이 투시 검색조로 저와 그 여경이 2인 1조로 배치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은근히 기대를 했죠. 저는 마음에 없는 사람도 자꾸 보면 정이 든다는데 계속 붙어서 근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되고 함께 커피도 마시다가 친해지면 극장에서 영화도 함께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근무에 들어가기 전날 4인조 강도가 가정집에 침입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특수 강도 상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규모 국가 행사를 앞두고 있어도 강력 사건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서장님은 형사 4명을 차출해서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엄명을 내렸고 저는 그 전담 수사팀에 동원됐죠. 한 달 가까이 범인들을 추적해서 전부 검거했을 때는 아시안게임이 이미 막을 내렸고 제가 그 여경과 가까워질지도 모를 청금 같은 기회는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온 어느 날 저는 형사기동차량 순찰당번이 돼서 시내를 순찰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전력 사정이 좋지 않아서 가끔 정전이 발생할 때가 있었습니다. 밤 12시경 공설운동장 주변 동네를 순찰하는데 정전으로 그 일대 주변은 암흑으로 변해 있었죠. 순찰을 마치고 경찰서에 들어갔더니 선배가 침울한 표정으로 공설운동장 쪽 동네에 변사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자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경이라고 했죠. 그 여경은 운동장 근처 단독주택 문간방에서 자취하고 있었는데 연탄을 피울 계절은 아니었지만 비가 내려서 쌀쌀했고 눅눅한 기운을 없애려고 아궁이에 연탄불을 피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정전이 돼서 전기로 돌아가는 연탄가스 배출기가 멈추는 바람에 연탄가스가 방바닥과 벽체에 금이 간 틈으로 새어들어와 참변을 당한 겁니다. 20대 초반 청춘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허망한 죽음이 너무 안타깝고 허탈했습니다. 가까워질지도 모른다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순간에 그렇게 거리가 멀어지더니 시작해보지도 못한 채 한 줄기 바람이 스치듯 그냥 끝나버린 인연. 그 여경도 저를 조금이라도 생각했을까요? 말을 붙여보기도 전에 손을 내밀어보기도 전에 엇나간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요즘도 연탄과 관련된 뉴스를 보면 아직도 그녀가 생각납니다.

내 마음의 보석송을 Tears in Heaven, 에릭 클랩튼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익명을 요구하셔서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 가슴이 아픈, 읽다가 하늘이 약간 무너지는,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 네. 9365번으로 사연 초반에 들을 때는 여경이랑 잘 돼서 부부경찰이 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유 슬픈 사연이네요 그러셨습니다. 자유로운 영감님이 우리 집이 연탄 장사 꽤 오랜 세월 했었는데 괜히 내가 미안해집니다. 가슴이 아프네요 그러셨습니다. 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죠. 자, 오늘 내 마음의 보석송 주인공분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이 담긴 여러분만의 보석 같은 이야기, 가슴 속에 묻어있는 노래 얘기들이 있죠. 그 얘기들 FM팝스로 털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커니 프란시스의 라 팔로마, 딘 마틴의 차차차 더 무르.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싸단 건설.
6: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7: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5: 도심지 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8: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9: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8: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 제로
2: 위제로
1: 과식

0: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엔 위제로 일양약품.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림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림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7: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6: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7: 우리 집은 슈가버블.
8: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9: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11: 한동준의 FM팝스에서는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 시송펜션에서 2인 조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나헬 데이앤나잇 케어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한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부산 바다 노을의 명소 펜스타에서 그레이스호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한동준의 FM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한동준의 FM팝스 1부 끝곡 소니 앤 쉐어의 노래 I got you babe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선거 홍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6: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5: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7: 비대 살 땐 당당.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조우종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Against the Wind, Bob Seger and the Silver Bullet Band의 노래 FM 팝스 2부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철의 여인님이 바람이 세 기분이 정신이 없네요. 5월의 첫날 제 생일날 한꺼번에 모든 일정을 하니까 어버이날은 한가하고 좋아요. 저녁에 공연만 보면 되니 이 또한 감사하죠. 그러셨습니다. 네. 바람이 엄청 불죠. 바람이 무슨 태풍처럼 불더라고요. 여기 저 CBS 건물은 건물들이 좀 높은 편이어가지고요. 건물 사이로 바람이 엄청 불거든요. 그게 뭐 물리학 용어로 뭐 있던데 하여튼 용어는 모르겠고 무슨 법칙인가.

0: 그러는데 이 높은 빌딩 사이로 부는 바람이 이게 엄청 강하게 분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CBS하고 저 여기 행복한 백화점 그 사이에 행사를 하거든요 지금. 근데 그 행사하는데 거기 이제 뭐 행사하니까 파라솔도 좀 있고 뭐 물건들도 많고 그런데 막 날아가고 난리가 났어요. 아까 보니까 어휴. 하여튼 바람이 왜 이렇게 많이 부는지 바람 좀 덜 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겨울로 아 이거는 춥지는 않은데 바람이 좀 차게 느껴지더라고요. 오, 내 마음의 봄언덕님은 지금 카자흐스탄 고원을 달리고 계시다고요? 여행 와서 문자 남겨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꿈을 이루네요. 보이는 건 광활한 초원과 협곡, 가끔 평화롭게 말, 풀뜯는 말과 양뿐이네요. 아, 멋지십니다. 카자흐스탄 고원을 달리고 계신 내 마음의 봄언덕님의 사연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번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CBS FM 레인보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경기도민이라면
2: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합치면 8만 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0: 치키미 만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스마트하게 달리고
2: 기름값 걱정 날리고
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2: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2: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리얼 맥코이의 Another Night, 앰버의 This Is Your Night, 라부쉐의 Sweet Dreams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산골 아주머니님이 남편이랑 하노이 여행 왔어요. 저도 현지에서 꼭 문자 보내고 싶었는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드디어 기회가 오네요. 그러셨어요. 네. 그렇죠.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꿈을 꾸고 네. 언젠간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7434번으로 어버이날 맞아서 교회 행사 왔다가 올림픽공원 왔는데 하늘도 맑고 나뭇잎은 푸르르고 공기도 너무 좋으네요. 그러셨어요.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올림픽공원이에요 여기? 아 예. 녹음이 아주 푸르르네요. 아 푸르다 그러면 안 되나? 이거 녹색이죠 녹색. 녹음이 아주 짙습니다. 예. 하늘도 좋고요. 거긴 바람이 안 부나 보네. 올림픽공원은 바람이 안 부나 봐요. 나무들이 그냥 물론 사진으로 보니까 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바람이 너무 불어갖고 여기도 미네르바의 봄범님도 대구도 바람이 질수 없이 불어대서 북으로 날아갔다가 오느라 늦었네요. 예. 소망님은 지금 소파에 누워서 뒹굴뒹굴 이제 일어나서 차 한잔 해야겠죠. 조급함 없이 이 쉬는 시간도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요. 그럼요. 그럴 때 회복을 위해서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막 무리하면서 살면은요 피곤해요. 늘 피로감을 이렇게 몸에 달고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요. 쉬셔야 됩니다. 쉴 수 있을 때 충분히 쉬어야지.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Freddie Mercury의 The Great Pretender, 제랄드 조울링의 Love is in Your Eyes.

보니엠의 Going Back West에 이어서 F.R. David의 I Need You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4299번으로 바람바람 여기는 용인 반도체 공사 현장입니다. 바로 산 밑에 사토 현장인데 파라솔도 다 날아가고 먼지 때문에 밖에 서 있기가 힘들어서 차에 계속 있어요. 그래도 하늘은 너무 예쁩니다. 그러죠. 사진 보내주셨어요. 네, 공사 현장 반도체 공장을 지금 세우고 계신 거죠? 용인에. 네. 반도체가 요즘에 난리잖아요. 뭐. 다 많은 분들이 진작에 사놓을 걸 주식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애초에 시작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면 무조건 떨어지기 때문에 민폐를 끼치기 전에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하여튼 뭐 산업 역군으로서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4299번 쓰시는 분 대단하십니다. 1444번으로 호수공원 오는데 날아갈 뻔했어요. 근데 호수공원 정작 오니까 고요하네요. 라일락 꽃 핀 등나무 밑에서 김밥이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하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개 멋지십니다. 그런 그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게 참 멋있죠. 그것도 낮 시간에 쉽지 않잖아요.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뉴튼 패밀리의 Love is Magic, 데미스 루소스의 Goodbye My Love, Goodbye.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풀한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4: 카티프로 시

0: 프로.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돌아온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0: 아이퀘스트에서 찾아보세요.
2: 1인 사장님이라면
0: 얼마?
2: 경리회계는
0: 얼마? 경리
2: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0: 얼마예요?
2: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0: HR365.
3: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퀘스트.
0: 얼마나 좋은데요?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3: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곡이 끝곡일까요? 에어서플라이의 노래입니다. Just As I Am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1: 3년 무상 AS부터 전

0: 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4: 뉴바오,
3: 운동할 때도
4: 뉴바오,
3: 장 건강에도
4: 뉴바오.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 기능 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5: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 셀러스.
5: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 셀러스.
5: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6: 구스 팔로 셀러스.
7: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8: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톨스토이가 꼽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여기, 둘째는 옆에 있는 사람, 셋째는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 한마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잘하라는 뜻이겠죠. 오늘은 왠지 이 말이 더 깊게 다가오는 날입니다.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무뚝뚝하게 대했던 분들께 오늘은 쑥스러움을 내려놓고 다정한 안부 한번 건네보시죠.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리며 기분 좋게 오후의 문을 엽니다.

0: 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남이 보이네였습니다. 김혜심 씨가 있을 때 잘하자 오프닝 멘트에 이렇게 글을 달아주셨군요. 그래요. 내 주위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모두에게 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김혜심 씨,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많이 듣던 건데 하늘도 예쁘고 바람도 달콤 쌉쌀합니다. 제가 하늘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하늘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만큼 파랗고 구름도 하얀 구름들이 잘 어울리네요. 자, 가요 속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꽉꽉 채워드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숭실 사이버대에서
2: 숭실 역자
1: 나의 꿈을 숭실 역발이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0: 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1: 새벽밤 김치,
0: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2: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0: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사랑이 올까요? 변진섭 씨의 노래 9401-9705번으로 정해주셨네요.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이 노래는 이영덕 씨 그리고 이석강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요 강릉 연곡 캠핑장에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곳은 날씨가 꾸물꾸물해요. 김유자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다들 날씨

날씨가 좋다 이런 글들이 많은데 강릉 연곡 캠핑장 그래도 두 분 함께 멋진 캠핑 즐기고 계시잖아요. 날씨가 꾸물꾸물하면 조금 있다가 저녁을 꾸물꾸물한 날씨에 잘 맞춰서 가만 있어봐. 저 같으면요 부대찌개를 혹시 준비해 가신 거 아니에요?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전용선 씨, 아가씨 꽃향기에 꿀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꿀벌까지? 야, 그냥 이렇게 맡아도 참 좋은데 그야말로 벌이 돼서 그 꽃향기에 취하면 빠지면 굉장할 듯합니다. 자, 가요 속으로의 여러분들 신청하시는 노래들 베스트 신청곡 이벤트 오늘도 함께합니다. 방송 마칠 때쯤 제작진 투표로 결정해서요. 선정되신 한 분께 디저트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들 많이 신청해 주세요. 정혜신 씨, 봄바람이 대단해서 서울숲 갔다가 컴백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바람이 꽤 많이 부나 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여성 청취자 여러분들 뭐 꼭 좀 잘 붙잡고 다니세요.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이용, 바람이려오.

박강수 꽃이 바람에게 전하는 말 9422-5996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9588번으로요. 아까 캠핑 가셨을 때 날씨가 꾸물꾸물할 때 제가 부대찌개 어때요? 라고 했잖아요. 오늘 저희 집 저녁 메뉴가 부대찌개인데 통했네요? 이야 그래요. 숟가락 하나 더 놓을 테니까 오셔요 하셨습니다. 9588님 아유 감사합니다. 맛있겠는데요? 어디에요? 오늘은 좀 바쁘고요. 맛있게 드십시오.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되는데요. 찾는 친구의 이름, 나이, 만난 곳, 학교 친구면 학교 이름, 졸업년도 적어주시고요.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십시오. 찾고 싶은 이유도 살짝 함께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까지 같이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자, 이 코너를 통해서 130번째 만남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명옥 씨 그리고 7345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예요. 임지훈 씨 누나야.

참 정겨운 노래죠. 김창완 씨의 어머니와 고등어. 오늘 이 노래 많이 신청하셨어요. 황은정 씨, 최윤수 씨, 김은숙 씨, 1022번 외에 많은 분들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타 전주가 나오는 순간 소름 돋았어요. 오랜만에. 아, 이 노래 정말 좋으네요. 4180번. 이 기타 소리. 그냥 스트록 주법 소리만 나와도 이 고등어가 확 떠오르고 그렇죠. 2468번 오늘 두 달 과정 실내 인테리어 도배 과정을 마쳤습니다.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야, 많이 힘드셨겠죠. 그래도 재밌다고 느끼면서 다 마치신 2468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미연 씨는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CBS 라디오에서 거듭거듭 친절히 알려주셔서 친정 엄마마마께 입금 완료했어요. 뭐 알고 계시긴 했지만 많은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에서 언급을 하고 있죠. 잘하셨네요. 입금 완료. 요 네자가 아주 뿌듯하고 그러네요. 이거만큼 또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꽃을 드리는 선물도 괜찮을 듯한데 오늘 카네이션 뭐 이런 대표적인 꽃도 있죠. 자, 김미연 씨가 신청하신 노래 심수봉 백만송이 장미. 안순호 씨도 역시 심수봉 씨의 노래를 신청하셨네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돌아온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에어니플.
8: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9: 노무법인 폐
8: 1544-7575.
10: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1: I love you.
1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1: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2: 유유 제약.
13: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14: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13: 1인 사장님이라면
14: 얼마?
13: 경리회계는
14: 얼마? 경리
13: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14: 얼마예요?
13: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14: HR365.
15: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14: 얼마나 좋은데요?
16: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7: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1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9: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1: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 중 1833-6301 금호건설.
2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자자의 버스 안에서. 나은선 씨가 기사님 바로 뒷자리에서 청해봅니다 하셨어요. 예, 그 자리가 딱 떠오르네요. 조심해서 잘 도착하십시오. 임영웅이 부른 보랏빛 엽서는 김지은 씨의 신청곡이었어요.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돈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부 끝곡은 아주 예쁜 곡이죠. 제이 하울이 함께 불러요. 사랑인가요. 윤원아 씨의 신청곡입니다.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4: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5: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0: 엘리스탈.
1: 봉순 나오면 탈탈 엘리스탈. 신진타 코리아.
2: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4: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기업이로구나.
5: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6: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7: 판촉물
6: 고려기프트.
7: 답례품
6: 고려기프트.
7: 기념품
6: 판촉물을 고려하라
5: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황가람 나는 반딧불 2964 이준호 씨가 신청하신 노래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영화 소식이 있어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 마이클 이 초대권이 가요 속으로 이쪽으로 도착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중장년들이 가장 사랑하는 라디오라는 거 아시고 이쪽에 보내주셨습니다. 영화 마이클 관람 원하시는 분들 앞에 영화라고 먼저 쓰시고요.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오늘도 특별히 네 분을 추첨해서 각각 두 장씩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2부도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왕왕타 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올품.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8: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7: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9: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0: FM.
1: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김정우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오혜성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57년생, 72년 목포제일중학교를 졸업한 오혜성입니다. 당시 저는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고 저의 자취집 뒤에 오혜성이 살았습니다. 우리는 학교도 같고 집도 가까워서 친해졌는데요. 혜성이가 내 방에 자주 놀러 오곤 했었어요. 오혜성에게 두고두고 고마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 상고에 지원하기 위해 부산으로 내려갔을 때 오혜성이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로 빨리 보내주었죠. 덕분에 저는 합격도 하고 나중에 은행에도 취업할 수 있었어요. 졸업하고 1983년 제가 부산에서 결혼할 때에도 만났는데요. 사는 게 좀 바쁘다 보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늘 그리운 친구였지만 요즘 들어 오혜성 생각이 많이 납니다. 살아있다면 꼭 소식을 알고 싶습니다.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백이성 오늘도 참는다 였습니다. 1957년생이시고요. 72년 목포제일중학교를 졸업한 오혜성씨. 가요 속으로 혹시 듣고 계시면 샵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김정우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0번째 만남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샵9390으로 사연과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김효선씨, 아프신 엄마를 보고 가는 길 바람이 차갑게 눈에 들어오네요. 늘 사랑합니다 엄마.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그 마음을 가요 속으로에 보내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머니도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신청하신 노래예요. 혜은이

송창식 씨의 노래 꽃보다 귀한 여인, 김정숙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윤경희 씨, 아이스커피 한잔 옆에 두고요. 공원 벤치에 앉아 가요 속으로 듣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도 너무 좋으네요. 윤경희 씨의 이 모습을 떠올려 보는데요. 그 예전에 그 국어책, 영어책, 수학책, 그 책의 겉에 쌓는 그 종이 있잖아요. 그 보통 달력에 있는 예쁜 그림들 그런 걸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나오는 약간 공원 벤치에 있는 소녀의 모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윤경희 씨가 그 주인공 같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릅니다. 조혜정 씨,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로 수술하고 병원에서 회복 중이에요. 보호자 없이 혼자 수술하니까 슬프네요. 음악으로 위로받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수술 잘 마치신 겁니까? 조혜정 씨 고생하셨어요. 일단 이렇게 외롭고 그럴 땐 일단은 가요 속으로 들어와 계시면 됩니다. 빨리 완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201번 부산에 출장 와서 장인 장모님과 커피 한잔하고 댁에 모셔다 드리고 집에 갑니다. 어느 선물보다 좋았다는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뿌듯하네요. 잘하셨어요. 오늘 날이잖아요. 가장 많은 신청이 들어오는 노래 지금 들려드려야겠네요. 6001-4299-4406 신혜숙씨, 남왕진씨, 임진규씨 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김광석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예요.

샌드페이퍼스 나 어떻게 6390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이게 1977년 정동문화체육관 이수만 씨 사회 그때 그 여자 사회분이 명현숙 씨 샌드페이퍼스 모래와 자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안에 물고기 자리 그 전에 들었죠. 7619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자,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에요. 오늘 원래 보이는 라디오 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스튜디오 사정으로 제가 항상 하는 스튜디오가 아니고 그 옆 한동준의 FM 팝스를 방송하는 그 스튜디오에서 방송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 카메라가 장착이 안 돼 있습니다. 예, 한동준 씨는 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보이는 라디오 진행을 못한다는 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823번으로 친구 만났다가 돌아가신 아빠의 애창곡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 친구 아버지의 애창곡은 하얀 나비. 생각을 말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파초였답니다. 수아진의 파초군요. 오랜만에 듣고 싶어서 신청해요 하셨는데 자 수아진 파초 오늘 DJ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풀한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나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0: 축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도 함께 해주세요.
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진미령 하얀 민들레 이정님 씨, 이정희 씨의 그대 생각은 1444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영화 마이클 티켓 당첨되신 분들께 따로 연락드렸고요. 베스트 신청곡 혜은이 씨의 독백을 신청하신 김효선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 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 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청화

0: 하심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이에요. 0117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시인과 촌장의 기쁨 보리떡. 어머니 걱정 마세요.
1: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제 꼭
0: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1: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0: 2022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1: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뱀이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분명 그립고 보고픈 마음으로 달려갔는데 막상 부모님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톡톡 쏘아 붙일 때가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맥락 없는 말에 시시콜콜한 잔소리는 또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결국 화를 못 참아서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기보다는 마음의 번역기를 돌려보기로 해요. 뜬금없는 이야기는 너와의 대화가 참 좋다는 수줍은 고백으로 또 끝없는 잔소리는 네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기도로 바꿔 듣는 거죠. 부모님의 말 속에 담긴 온기를 읽어야만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으니까 말이죠.

0: RSK의 노래 Listen to my heart. 부모님이 합리적이지 않을 때 자식은 그건 아니라고 바로 잡으려고 하고, 같은 잔소리를 반복해 들을 때면 아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면서 귀찮아하고, 부모님이 나이 든 게 느껴질 때면 서글프면서도 화가 나고 그렇죠. 근데요,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은 서툰 우리의 말을 전부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온전히 부모님의 편이 되어드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어버이의 날, 화부터 내지 말고 서툰 사랑의 표현들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마음의 번역기를 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송실사이버대에서
4: 쑥! 실력자!
3: 나의 꿈을 쑥! 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숨쉴 사이버대.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헉,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밤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판매.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 경방신약.

린다 론스테이드의 노래 블루바이오 0544님 정하셨고요. 아라베스크의 노래 프라이데이 나잇은 1415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저녁 스케치를 좋아하십니다. 은퇴하고 지금 경비를 하고 계신데 저녁 스케치 듣는 게 유일한 위안이라고 하시나요. 유아멜 할아버지, 나의 자랑스러운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승주님이 문자를 보내셨네요. 퇴근길인데요. 202번 버스 안에서 저녁 스케치가 나옵니다. 기사님께 감사드려요. 조앤님도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는요, 노래 세 곡 듣고 풀어보는 팝송 퀴즈가 있습니다. 부천에 있는 모든 도서관을 연결하는 상호 대차 사업의 책 배달원으로 함께 일하는 육군 상사 출신의 유공자이기도 한 권호서님의 오늘 생일입니다. 그래서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책의 바라님이 보내주셨네요. 비틀즈입니다. 옐로우 서머린.

Bak sana her kutu.

매주 금요일에는 노래 세 곡 듣고 풀어보는 팝송 퀴즈가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가수 이름을 알아맞히는 문제. 이 사람은 1927년 12월 미국 출신의 가수입니다. 1938년에 형제들하고 그룹을 결성해 활동하다가 1953년에 솔로로 전향해서 캐나다의 석양, 버터플라이 등을 발표하며 인기를 끌기 시작하죠. 특히 그의 대표곡인 문 리버는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의 주제곡으로 영화의 주인공 오드리 헵번이 영화 속에서 부른 걸 당시 아카데미 시상식 연출자가 이 사람에게 요청해 시상식 4주 전에 녹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특히 그의 음반 중에 15장이 50만 장 이상, 3장이 1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1962년부터 71년까지는 에미상을 3번이나 수상하기도 하고 그의 이름을 딴 토크쇼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2011년에 암으로 인해서 활동을 중단하다 이듬해 84세로 세상을 떠났죠. 영화 러브스토리 주제곡, 대부의 주제곡, 문 리버 등 많은 히트곡을 남긴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의 주인공, 이 사람 가수 누구일까요?

0: 팝송 퀴즈. 오늘은 이 가수 이름을 알아맞히는 문제. 들려드린 곡 Moon River, 그리고 Love Story 주제곡 Where Do I Begin, Speak Softly Love 세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1927년 미국 출신의 이 가수는 누구일까요? 생각나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샵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로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6시 33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저녁과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기상청 나가 있는 이수경 리포터 전해주세요.
1: 네, 전해 스케치 날씨입니다. 이번 주도 하루 중 기온 변화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날씨는 좋았지만 바람이 부는 곳이 많은 모습입니다. 특히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일부 충북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오늘도 일교차가 커지면서 한낮에는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 서늘하겠지만 한낮에는 20도를 크게 웃돌면서 오늘보다 조금 더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서울 지역은 아침 기온이 10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은 23도가 예상되면서 기온차를 감안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 대부분 지방은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나타내면서 공기질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는 곳에 따라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다음 주는 월요일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 19.4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버스의 노래 워킹온에어 신이님이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수업하는 데이케어 어르신들에게 한 분 한 분 카네이션 전달해드리고 점심에는 딸이 되어 엄마 모시고 식사하고 안 사시겠다는 걸 겨우 우겨서 신발 하나 선물해드리고 이제는 또 제가 엄마가 돼 딸, 사위, 아들이랑 식사하러 갑니다. 딸 입장으로, 엄마 입장으로 어버이날을 보냅니다. 그러셨어요. 모든 어머니들 애쓰셨습니다. 이효선님의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어버이날만 되면 꼭 떠오르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엄마를 보는 마음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그날도 평소처럼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뭐해? 그랬더니 엄마는 뭐 그냥 집에 있지. 근데 이상하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마음에 걸려서 그날은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집안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조용했고 익숙한 냄새가 났고 부엌 쪽에서는 냄비에 음식이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왔어? 그 말도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야 엄마 손에 하얀 붕대가 감겨있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이거 뭔데? 제가 묻자, 별거 아니야 하시는데 자세히 보니 붕대 아래로 붉은 자국이 조금씩 번져 있습니다. 병원에는 갔어? 갔다 왔어. 근데 왜 말을 안 했어? 엄마는 웃으면서 말씀하십니다. 너 바쁘잖니?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너 바쁘잖아. 그 말 속에는 기다림도 참음도 말하지 못한 시간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엄마 앉아있어 내가 할게.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냄비 뚜껑은 자꾸 넘칠 것 같고 순서는 계속 꼬였습니다. 엄마는 옆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불 좀 줄여야겠다. 아니, 그거는 나중에 넣어야지.

그날 저녁은 간도 맑지 않고 모양도 엉성했습니다. 근데도 엄마는 맛있다. 진짜? 진짜 맛있어.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그저 엄마의 붕대에 감은 손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너 바쁘잖아 라고 하는 말. 그래서 올해 어버이날에는 조금 다르게 보내려고 거창한 선물보다는 엄마 옆에 오래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오늘 내 삶의 길목에서 알로에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엄마들은 다 그렇죠. 안 아픈 척 자식이 걱정할까 봐 말이죠. 북망산천님. 우리 뚱실이 산책시키며 듣고 있는데 자꾸 눈물이 납니다. 돌아가신 엄마가 보고 싶어요. 0609님. 우리 엄마들은 다 그러시죠. 엄마가 옆에 계시면 오늘 얼굴 봤을 텐데. 엄마가 그리운 저녁입니다. 윤진님도. 그래요. 엄마가 보고 싶은 오늘입니다. 오늘 사연 주신 알로에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예전 제미오스먼드의 마더 오브 마인은 저희

많은 직장 다니시는데 퇴근하면 바로 레인보우를 켜고 음악을 들으십니다.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하고 5171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 리치.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싸단 컨설.
7: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8: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6: 도심지 공사.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2: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9: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8: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9: 왕타 칫솔
8: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10: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라르고를 만나보세요.
1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12: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3: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2: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4: 그랜베리스의 노래 드림스, 이 곡은 임경신님 정하셨습니다. 7시에 2부가 이어집니다.

0: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선거 홍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영양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4: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5: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6: 판촉물
5: 고려기프트.
6: 답례품
5: 고려기프트.
6: 기념품
5: 판촉물을 고려하라.
4: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지오반니 마라드의 연주 Just For You. 이 곡은 7272님 정한 신곡입니다. 퇴근하는 버스 안인데 저녁 스케치가 들려서 너무 반갑네요. 수원 성균관대 역 근처 지나는 마을버스 27-1번입니다. 2853님 11번 버스 타고 가는데 버스가 만원인데 저녁 스케치가 마지막에 들립니다.

0: 하루 일과를 마친 승객들, 모르는 사이지만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님께도 감사드려요. 0108님. 오늘 팝송 퀴즈는 가수 이름을 알아맞히는 문제. 이 가수의 노래 세 곡 들려드렸죠. Moon River, 그리고 Why Do I Begin, Speak Softly Love. 미국 출신의 이 가수는 앤디 윌리엄스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네요. 정답자 중 10분을 추첨해 화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기를 뒤흔든 마이클 잭슨의 명곡과 퍼포먼스를 다시 볼 수 있는 영화 마이클 예매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 제작진이 완성한 음악 영화로 개봉일은 5월 13일입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9390으로 성함을 적어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미양의 전학스케치 2부입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

0: 요즘 유산균? 세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요즘에 부모님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어릴 때는 늘 곁에 계시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이 제 뒤에서 얼마나 많은 걱정과 사랑으로 저를 지켜주셨는지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표현은 잘 못하지만 오늘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0372님 정하신 곡은 오아시스의 노래 Don't Look Back in Anger였고요. 번의 노래 We Are Young 피곤한 퇴근길 편안하게 잘 듣고 갑니다. 0501님 딸들은 감감무소식인데 아들은 저녁 식사하시지요 합니다. 낮에 아내에게 줄 카네이션 꽃바구니 준비했다가 저녁 식탁에 놨더니 저녁 식탁이 풍성해졌습니다. 식빵님

시골에 혼자 계신 아버지 선물 준비해 갖다 드리고 여러 가지 반찬 챙겨 드리고 아버지 좋아하시는 소불고기 같이 먹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차가 많이 막히네요. 늘 음악으로 힐링됩니다 하셨어요. 8894님. 저녁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한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차가 엄청 막힌다고. 야간 근무하러 가는 아내랑 함께 밥 먹겠다고 막힌 도로를 열심히 뚫고는 남편 안전운전하시라고 응원 메시지입니다 하셨어요. 작은 아지님도 보내셨네요.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 앤 퀴즈 타임이 있고요. 오늘 하루 종일 도로 위를 달리는 퀵 기사입니다. 어버이날이라 그런지 유난히 꽃바구니 배송이 많네요. 저도 이제 슬슬 퇴근길에 부모님들을 선물 사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소리님이 보내주셨네요. 잭슨 5, I'll be there.

보랭카의 노래 I don't like to sleep alone 보현이 님이 정하셨고요. 어버이날인데 챙겨야 할 부모님 다 안 계시니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 노릇은 잘하고 있나 생각도 많아지고 부모님 계셨으면 어떤 조언을 주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날입니다. 2380님 Sunrise Sunset이었습니다. 오늘 커피앤퀴즈 타임 까마귀 새끼가 자란 뒤에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성이라는 뜻으로 자식이 자라서 부모를 봉양함을 나타내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생각나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노을 속에 흐르는 추억의 팝송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어버이날 90이 넘으신 엄마 손잡고 맛있는 식사하고 꽃구경하고 분홍 카네이션 바구니를 사드리니 웃음꽃이 가득하십니다. 건강하시니 감사하죠. 그럼요. 지은님, 플라시드 도밍고와 모린 맥거번의 All Up Until the End of Time. 오늘은 우리 시어머님 서덕순 여사님 생신이십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리고요. 우리 친정아버지 조익현님 또 이양숙 어머니도 사랑해요. 모두 모두 건강하시길. 영주님의 비지스의 노래 How the Visual Love였습니다. 오늘 커피인 퀴즈 타임. 까마귀 새끼가 자란 뒤에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성이란 뜻의 사자성어는 반포지효였습니다. 아, 까마귀의 효심을 본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8900님,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날입니다. 8212님, 0633님, 6504님, 그리고 신반장님까지 다섯 분입니다. 커피 쿠폰 바로 휴대전화로 보내드립니다. Sur la plage, tous les plaisirs de l'été. 마리라 보레의 노래, 안개 낀 밤에

없습니다. 더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엄마는 못난 자식이 마음 아플까봐 꿈에도 다녀가지 않으십니다.

마망 라플레 벨레드 몽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 루이스 마리아노의 노래 8887님 보내주신 곡입니다.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소리 질러!

0: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후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뿌란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후슐랭 치킨.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관절 연골이 걱정.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 If you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3: 뉴바움
2: 운동.

0: 건강에도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0: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2: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6: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뭐든 받기만 했던 기억, 그게 부모님에 대한 기억의 8알, 아니 한 9알까지도 얘기할 수 있겠죠. 뭘 그렇게 주고 싶은 게 많으셨든지 꼬깃꼬깃 용돈도 쥐어주시고 토닥토닥 위로도 보내주시고 엄지척 용기도 실어주시고 온기를 주시고 기댈 곳을 주시고 그랬던 분들께 우린 얼마나 돌려드렸나. 어느 순간 어버이날이 반성의 날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0: 해바라기 사랑의 시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예요. 은선님 글 주셨는데 그러셨어요. 대술비곤리님은 어제 미리 어머님 모시고 태안 꽃박람회 다녀오는데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먼저 하늘나라 가신 친정 부모님 생각에 코끝도 찡했고요. 왜 아니겠어요. 그쵸? 참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거 엄청나죠. 뭐가 생각나세요 혹시? 그래 우리 오늘은요 부모님께 받은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즐거웠던 일을 많이 생각해 보세요. 나 우리 부모님한테 이런 것까지 받아봤다. 뭐 아빠가 입던 양복 아니면 엄마 시집 올 때 가져오셨던 자개장, 자개장 요즘도 자개장 뭐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보물처럼 품고 계셨던 연애 편지나 부모님 사진첩도 좋고 나 부모님한테 이런 것까지 받아봤다. 우리 한번 얘기 나눠보죠.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9390 The Rainbow 게시판에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생각나는 노래 또 음악과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곡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1: 사이버대에서 숨실력자 나의 꿈을 숨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카.

0: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4: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1: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3: 큐큐큐큐 큐밍.
1: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4: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샤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5: 쇼리 샬랑!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 밤 김치,
1: 새벽 밤 제조, 새벽 판매.

제주의 독거노 의원입니다. 어버이날이면 항상 신경이 쓰이곤 했는데 이젠 두 분 다 안 계시네요. 조금 전에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길래 어버이날이라 신경 많이 쓰이지? 나도 그랬다. 9월 출산 앞두고 애쓰고 있는 우리 며느리 차랑이 화이팅! 이라고요. 아, 멋지다. 시 아버님이신지 시 어머님이신지 모르겠네요. 정태춘 박은옥 사랑하는 이에게 또 9274번으로 진미령 소녀와 가로등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버스에서 행복한 동행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신나겠다 진짜. 은선님은 아주 큰 키를 부모님한테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고 예쁘구나. 예, 미모까지 받았다고 얘기하셔야죠. 왜 키만 얘기하세요? 그리고 예삐마마님은 부모님께 아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물려받으셨고요. 참 좋네요. 우리 성신님은 50이 넘도록 저는 아침 밥상을 엄마한테 받아요. 친정 근처로 직장으로 옮겨서 매일 엄마 보고 출근하거든요. 아침밥은 꼭 엄마랑 먹어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물론 아침밥상 차리느라고 힘은 드시겠지만 아마 그게 엄마를 덜 늙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엄마한테 항상 그런 사랑하는 마음 잊지 마시고요. 참 좋네요. 듣기만 해도. 6205번으로 저는요. 아버지께서 예전부터 모셔뒀던 명품 시계를 물려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배터리가 다 돼서 교체하러 갔더니 모조품이라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만은 진짜잖아요. 아직도 자랑스럽게 차고 다닌답니다. 노래 하나 부탁해요. 이적.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나는 좋은 사람이라 했잖아. 상처까지 안아준다 했잖아. 거짓말.

이렇게 노래처럼 신나고 즐겁고 경쾌해야 할 텐데 우리 하숙님 사연입니다. 허리가 기역자로 꼬부라진 친정엄마 막내딸 먹으라고 손수, 청국장, 콩자반, 멸치볶음 등을 이것저것 싸서 택배로 보내시죠. 엄마 우리 식구 없어서 잘 안 먹어 보내지 마셔요 해도 자꾸 보내십니다. 야야 짜야 안 변한다 짭짤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며칠 뒤 열었더니 글쎄 반찬통 안에 꼬깃꼬깃 지폐가 들어있는 거예요.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엄마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사랑해요 하면서 김슬기 장미여관이 함께한 노란 셔츠의 사나이 정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아우 가슴이 너무 짠해갖고 우리 어머니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따님 곁에 계셔주셔야 돼요. 또 9678번으로 제이 브라더스 아빠의 청춘 그리고 저희 방에 그레이스님이 이번에 영어 그레이스님이세요. 어버이날에 더 생각나는 엄마 절대 잊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건만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자연스럽게 이렇게 옅어지네요. 엄마 미안해. 엄마 너무 사랑해. 엄마가 생각나는 곡이라고 이동원 내 사람이요. 또 이적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들었고요. 또 다른 우리 그레이스님의 신청곡입니다. 그레이스님이 세 분이나 계세요. 행복한 동행에 김광석입니다.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0: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6: 콜레.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배로님 청해 주신 김창완 어머니가 참 좋다. 9707번으로 불빛이 환한 올림픽대로를 지나고 있는데요. 음악 선곡도 그렇고 사연도 그렇고 진짜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는 밤입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가슴이 먹먹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껏 살아계셨다면 효도를 잘했을까요? 곁에 계시질 않으니 더욱더 생각나고 우울하고 옛날이 많이 그립습니다. 라는 글을 주셨네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우리 올리버님 설거지 하면서 방송 듣고 계세요. 여운 사랑이 떠나버리고 좋은 곡이라고 그리고 김광석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1부 끝곡 한스밴드 오락실 전해드릴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식사 즐역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4: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5: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4: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6: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7: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6: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8: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9: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 봄날이 가기 전에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만나야 하고요. 여름이 오기 전에 가고 싶은 곳은 미리 찾아야죠. 그리고 오늘을 보내기 전에 마음속에 쌓아둔 얘기는 다 털어버리셔야 됩니다.

엄마 돌아가신 지 1년. 이제는 꽃다발 드릴 분이 없네요. 엄마, 듣고 계세요? 엄마 사랑, 죽는 날까지 잊지 않을게요. 황찬구. 아드님이시네요, 그쵸? 예솜님 청해 주신 이문세, 사랑이 지나가면. 이렇게 다 지나고 나니까 더 크게, 더 강하게 와닿죠. 어버이날이라고 고3 딸은

0: 편지를 보냈고요. 고1 딸은 자기가 알바해서 번 용돈을 주네요. 이보다 더 값진 선물이 있을까 싶어요. 눈물 찔끔하셨죠? 안태환님, 따님이 쓰신 편지인데 이 세상에서 나의 영웅인 아빠에게라는 글을 보내주셨네요. 행복하시겠어요.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3: 고양 특례시
4: 해피장미빛축제 해빛 따라 걷는 이 거리 너와 함께니
5: 은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Good Music Station CBS FM

우리들 기억 속의 엄마, 아니 옆에 계신 엄마는 정말 그런 분들이죠. 여행을 가는 게, 옷 한 벌 사는 게 어색해진 사람. 바삐 지내고 걱정만 하고 사는 게 당연해진 사람. 단 한 번 마음 편하게 지내는 게 어려운 사람이 우리들 엄마가 아닌가 싶어요. 김진호 엄마의 프로필 사진은 왜 꽃밭일까? 아이고, 우리 이현주님, 이제는 아무도 안 계신 상계동 부모님 댁 다녀오시는 길인데 부모님의 온기를 흠뻑 느끼고 돌아갑니다. 또 권정임님은 사회복지사인데 어르신들을 뵈러 오는 자녀분들이 많으세요. 매일 오는 분이 계세요. 그분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하고 저를 반성합니다. 또 홍철님은 오전에 경로원에 계신 엄마를 뵙고 오는데 아흔이 다 돼 가시는데 택시 운전하는 아들 걱정이라면서 용돈까지 주시더라고. 눈물이 찡했습니다. 그런 어머님들,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아직 뭐 오늘은 어버이날이 이제 끝나가지만은 그래도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어르신 모시고 여행을 다녀오시진 못하더라도 공연은 볼 수 있지 않을까. 근사한 공연 나들이 오늘이 마지막, 아 주말까지 또 여러분께 소개는 계속 할 거니까요. 이제 오늘 내일 모레 딱 3일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벽 씨 진행으로 조영남, 윤영주, 김세환 씨가 한 무대에 오르는 아듀 세시봉도 라스트 콘서트죠. 그래서 5월 24일 낮 2시입니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인데 5월 24일 낮 2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 가실 수 있으면 말머리에 세시봉이라고 적어서 본인 이름 함께 적어 신청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또 레인보우 게시판엔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3880 휴대전화로 청해 주신 곡인데 따님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5천만 원을 받으셨어요. 보니까 5만 원, 천 원, 만 원, 그 다음에 원은 얼마일까 해서 5천 원, 만 원 해서 5천만 원 선물을 받았다고. 장하다 체림이 고마워 사랑해 하면서 고마워요 하고 청해 주신 곡입니다. 임현정.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시고요. 해바라기님 청해 주신 녹색지대 사랑을 할 거야. 안산에서 남편하고 횟집하고 있는 50대 중반의 아줌마인데요. 오늘이 어버이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남편 생일이에요. 두 딸의 아버지이자 사랑하는 내 남편 문강근 씨. 강근 씨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남은 생 우리 앞으로 건강하게 삽시다. 와, 강근님 생일 축하드리면서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5402번으로 마야 나를 외치다. 3407 휴대전화로 김종서 아름다운 구석 임현정 고마워요. 내곡의 음악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꾹꾹 눌러놓은 엄마 생각나서 눈물이 핑 돌아요. 저 책임져요. 7868번으로 책임지는 의미에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마이별님 청해 주신 이상우입니다. 슬픈 그림 같은 사랑.

0: 산책하면서 음악 들으니까 기분이 또 남다르죠? 아로미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8415 휴대전화로 청해 주신 도시의 그림자 이 어둠의 이 슬픔 들으셨고요. 이상우 슬픈 그림 같은 사랑 두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오늘 공연 티켓 받으실 분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선물 당첨자 명단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거기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어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이 마르세이에서 세탁 세제,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3: 콜레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6: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5: 1인 사장님이라면
6: 얼마?
5: 경리 회계는
6: 얼마? 경리
5: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6: 얼마예요?
5: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6: HR365.
7: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6: 얼마나 좋은데요?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라르고를 만나보세요.

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하기 하면 하하이.
1: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6: 어버이날 함께한 행복한 동행, 많은 분들이 힘들어도 좋으니까 손잡아 드릴 부모님이 곁에 계신 분들이 참 부럽다라는 글을 주셨네요. 힘내시고요. 강산에 라구요 전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정훈,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3: 뉴바옴,
2: 운동할 때도
3: 뉴바옴,
2: 장 건강에도
3: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2: 뉴바옴.
4: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5: 구스 팔로셀러스.
4: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5: 구스 팔로셀러스.
4: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5: 구스 팔로셀러스.
6: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7: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끼가 자라 둥지에서 떠나는 이소의 시간이 오면 어미새는 멀리서 새끼의 행동을 지켜봅니다. 날아가는 걸 막지도 않고 불러세우지도 않고 그냥 바라보기만 한다고요. 어쩌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날

누군가도 그렇게 우리의 뒷모습을 오래, 아주 오래 바라봤을 겁니다. 넘어질까 마음을 졸이면서도 끝내 자기 힘으로 나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래서인지 오늘 같은 어버이날이면 그 오래된 시선을 한 번쯤은 돌아보게 됩니다. 당연했던 사랑이 얼마나 큰 기다림과 응원이었는지를 기억하면서 말이죠. 잘 오셨어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5월 8일 금요일 밤 군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왁스의 황혼의 문턱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오늘 이소 이야기로 문을 열어봤어요. 새가 둥지를 떠나는 순간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신기한 건 아기 새가 아무리 불안해 보여도 어미 새는 그 순간을 억지로 붙잡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보다 더 마음을 졸이면서도 결국 그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묵묵히 응원해 주셨을 그 마음. 오늘은 자꾸만 부모님의 시선을 뒤늦게 헤아려 보는 그런 하루였네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숭실 사이버대에서
2: 숭실역자
1: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2: 숭실역자
1: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2: 쏴
1: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사이버대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올바른 품질하면
8: 올품
7: 올품하면?
8: 올바른 품질.
7: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8: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7: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8: 올바른 품질.
4: 올품.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카티프로 시!

0: 들어.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우석준, 장필순, 박정훈, 내일이 찾아오면. 그리고 여행 스케치의 노래였습니다.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두 곡 전해드렸네요.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야근하느라 제대로 어버이날 인사도 못했는데 고생했다는 엄마의 톡 하나에 오늘 하루의 피로가 다 씻겨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늘 받기만 하는 사랑이네요. 2806님. 그러셨구나. 존재 자체가 선물인데요. 뭘. 부모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을까요? 아마 늦게까지 일하느라 고생하는 모습에 안쓰럽다고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잠깐이라도 뵙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생일인데 어버이날에 묻혀 흘러가네요. 제 취업도 잘 되고 부모님도 건강하시기를 바라봅니다. 4504님. 황진수님도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아버지 황인봉님의 63번째 생신. 아버지 언제나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소개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네요. 아 그렇군요. 어버이날에 또 생신, 음력 생신이면 그게 겹칠 때도 있고 안 겹칠 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올해는 그렇게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몽자님. 남편과 전주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과 식사하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오랜만에 뵌 아버님이 많이 수척해지시고 걸음도 더 못 걸으셔서 우는 내내 마음에 돌덩이가 앉은 느낌입니다. 올해 첫 수박을 며느리 덕에 먹어본다며 내년 어버이날에도 수박 부탁한다 하시는데 부디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저도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276번으로는 회식 끝나고 버스에서 내려 꿈을 들으며 귀가 중입니다. 가로등 아래로 아카시아 꽃향기가 너무 좋네요. 왁자지껄했던 자리에서 빠져나와 오랜만에 조용한 밤 속으로 걸어온 기분. 꽃향기 따라 천천히 걷다 보니 부모님 생각이 더 나는 건 왜일까요?

한밤의 여행자. 도시의 불빛이 진해지는 시간, 긴 한 주를 지나온 마음을 가만히 풀어놓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 비슷한 일상을 마주했으니 이제 잠시 낯선 공기를 우리 안에 채워보도록 해요. 오늘의 여행지는 5월이라는 푸른 이름과 꽤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강원도 평창 대관령으로 가볼게요. 대관령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풍경이 있죠. 넓고 푸른 초지에서 구름처럼 하얀 양들이 노니는 모습. 이 양들은 보통 5월 중순부터 초지에서 자유롭게 방목됩니다. 산책로를 따라서 걷다 보면 평화롭게 풀을 뜯는 양들을 마주치게 되는데 세상 근심은 전혀 모르는 표정으로 질겅질겅 천천히 풀을 되새기는 걸 보면 괜히 웃음도 납니다. 단순함이 최고라는 메시지를 주는 양떼를 곁에 두고 목장 전체를 에두르는 산책로를 걸으면 발밑에선 마른 풀잎이 사각사각 소리를 내고 언덕 위에선 바람이 길게 지나가요. 딸랑딸랑 양들의 목에 달린 방울 소리가 청량하게 대관령 하늘 아래로 퍼집니다. 이렇게 왕복 1시간가량이면 산책로를 한 바퀴 다 돌아요. 그럼 왜 사람들이 이곳에만 오면 숨이 트인다고 하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죠. 대관령에 들렀다면 이번에는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볼게요. 양떼 목장을 내려와 굽은 길을 따라 천천히 차를 달리면 초원위로 거인처럼 우뚝 선 풍력 발전기들이 하나둘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길 끝에서 만나게 되는 대관령 하늘 목장은 이름처럼 정말 하늘과 가까이에 있다는 기분이 드는 곳이에요. 이곳은 특히 해질 무렵이면 시간이 조금 다르게 흐릅니다. 노을빛이 드넓은 초원 위로 천천히 번지고 풍력발전기는 느리게 돌아가고 그럼 이런 풍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말수는 자연스레 줄어들죠. 아마도 그땐 대신 마음속 이야기가 더 커질 것도 같습니다. 바람처럼 가볍게 살아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들이요. 5월엔 깃털처럼 가벼운 날들이 더 많기를 바라면서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요일 밤 여행의 기분을 느끼며 낯선 도시의 공기를 담는 시간, 한밤의 여행자 함께 하셨어요. 오늘은 5월의 푸른 이름을 따라 강원도 평창 대관령을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노래 박혜경이었어요. 뭉게구름.

세 곡 전해드렸어요. 0356번으로 청해주셨던 솔리드의 천생연분, 박진영의 청혼가,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GOD였습니다. 촛불 하나.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6: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서울사

0: 달달이고
1: 입학지원에서 달달달달.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끝곡 바비킴의 노래입니다. 마마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세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코리아.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4: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5: 판촉물
4: 고려기프트.
5: 답례품
4: 고려기프트.
5: 기념품
4: 판촉물을 고려하라
3: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숲속에 숨어 사는 가수 울새의 노래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힘을 지닌 철새입니다. 5월의 숲, 울새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맑고 길게 이어지는 노래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울새는 수프 하층부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몸빛도 갈색이나 올리브색을 띱니다. 숲 바닥을 오가며 짧게 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이는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포식자에게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새, 울새입니다.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름다운 아가씨 어찌 그리 예쁜가요? 라고 시작하던 엘사 껌 광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워라 독장님. 아카시아 껌 생각나요? 옛날 사람 인증 빵빵한 호랭이님. 그러게요. 그런 껌이 있었다고 하지요. 이 노래 듣고 싶었는데 밤콩기에 아카시아 향이 너무 좋은 밤이라고 해피그님도 보내주셨어요. 빛과 소금이었습니다. 아카시아 아가씨.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2: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이승철의 오직 너뿐인 나를, 에스더의 송해 9520번으로 청해주셨고요. 박광현, 김건모의 함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어버이날도 무사히 지나고 이제 다음 주면 스승의 날이네요. 윤희 씨, 어버이날 노래와 스승의 날 노래가 항상 헷갈려요. 스승의 은혜를 부르다가 중간에 어머님 은혜로 항상 바뀝니다. 6369님, 맞아요. 은근 헷갈려요. 그 멜로디도 그렇고 가사도 이렇게 슬쩍 섞어도 이렇게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고 잘 어울리죠. 그래서 늘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가을에 입을 후드 가디건 뜨개질을 하고 있다고 보냈었는데요. 완성되면 보여달라고 하셔서 보내드립니다. 올가을부터는 아마도 내내 이 옷만 입고 다닐지도 몰라요. 소품을 뜨개질해서 나눔 하는 걸 좋아하는데 옷을 뜨다 보니 나눔을 멈추고 있습니다. 곧 소품 뜨개질을 시작해서 나누는 행복을 느껴야겠어요. 아, 이거구나. 와, 벌써 뭐 크게 봐야 되는데. 지금 좀 다른 컴퓨터를 쓰고 있어서 제가 익숙하지 않은데. 어쨌든 작게 봐도 너무 예뻐요. 저의 가장 큰 찬사는 파는 것 같다. 판매하는 옷 같습니다. 빨간색 후드 니트인데 너무 예쁘네요. 와. 하늘 아래 대비가 느껴져서 더 아주 색깔이 강렬하고 멋지게 보이네요.

뜨느라 애쓰셨어요. 오늘 재래시장을 잠깐 들렀는데 세상에 어릴 때 먹던 고동이 있어서 얼른 샀습니다. 부모님께서 소풍 가면 사주셨던 그 고동이에요. 추억이 방울방울합니다. 3665번으로 와 고동 이것도 멀리서 보니까 약간 번데기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와. 크게 봐야 되는데 아 됐다. 아 맞아요 맞아요. 이거 맛있는데 이거 고동이 다세기랑 다른 건가? 다세기보다 좀 큰 것 같기도 하고 다세기인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네 맛있어 보이네요. 내일 자기 전에 딸과 오늘 있었던 일과를 이야기 나누고 자는데 오늘은 특별히 라디오를 들으며 잠을 청해보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2881번으로 보내주셨고요. 이 노래는 저희가 잠시 뒤에 한번 준비해서 보내드릴게요. 먼저 9006번으로 청해주신 노래 보내드릴게요. 양희은입니다. 엄마가 딸에게.

놈은 태양로 이제 농가족이 함께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사책이 나가야겠소 여보.

어버이날 엄마께 만난 거 사드리고 왔어요. 저희 딸 아들은 연락이 없어 서운했는데 전화 한 통에 봄눈 녹듯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네요. 내일 식사하자고 전화 왔네요. 저도 좋은데 엄마도 좋으셨을 것 같아요. 별빛 같은 님이 사연과 함께 청해 주셨어요. 싸이의 어머니라고 하셨는데 사이에 아버지 말씀하신 거 맞죠? 네, 이 노래는 아까 황진수님도 청해 주신 노래였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양희은이었습니다. 엄마가 딸에게.

아까 따님과 함께 들으시겠다고 하셨던 2881님 신청곡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그 전에 들으신 노래 딕펑스의 비바 청춘이었습니다. 오늘 회원 가입했어요. 딸이 가입해줬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민국 엄마님 보내주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자주 놀러 오세요. 네. 이제부터는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가평에서 잠실 가는 7000번 김기사입니다. 막차 나가면서 출첵해요. 시골이라 이 시간에 타시는 분이 별로 없어서 저만 크게 꿈은 듣고 다닙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아, 운행이 끝나셨으려나요?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오늘 낮에 하늘 보셨나요?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너무나 예쁜 날이었어요. 이제 막 20살 된 조카가 여자친구랑 사귄 지 15일 됐대요. 풋풋하고 예쁜 사랑하기를 이모가 응원한다고 전해주세요. 5150님. 아, 소문이 벌써 이모한테까지 갔군요. 여자친구랑 사귄 지 15일 세상에. 축하합니다. 맞아요. 오늘 하늘도 굉장히 예뻤어요. 근데 바람이 저희 동네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던데, 강풍이 불던데. 꿈은가족 계신 곳은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시크릿 가드님, 아름다운 밤, 또 조금 쌀쌀한 밤, 야식과 차를 마시는 밤, 음악에 심취하는 밤, 잠에 빠져들게 하는 밤, 주말을 맞이하는 밤입니다. 아직 잠에 들지 않으셨기를 바라며 윤종신의 노래 보내드려요. 동네 한바퀴.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 빌딩앤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떡볶이 하면 하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 I love you.
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 I love UU. UU 제약이죠.
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0: 유유제약.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렉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꿈과 음악 사이를 지나 다시 시작하는 밤. 잠시 후에 만나요. 꿈과 음악 사이에 오늘 마지막 곡이네요. 오늘 하루 종일 방송에서 아버지 노래보다 어머니 노래가 훨씬 더 많이 나왔다고 아버지들 서운해요 하신 분들 꽤 계셨어요. 자화상의 아버지 오늘 끝곡으로 남겨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희였습니다.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 기능 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뉴바옴.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3: 구스 팔로셀러스.
4: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5: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오늘 첫 곡 핑크 스웻과 켈라니가 함께합니다. At my worst.

핑크스의 켈라니의 At My Worst 시작하는 밤 첫 곡이었습니다. 어버이날 잘 보내셨나요? 주말에 부모님 뵈러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주말의 시작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같이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시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어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준비하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기다릴게요. 잠깐만요.

0: 국가 자격증부터 민간 자격증,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종에 응원합니다.
1: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2: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1: 도심지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4: 소리 질러!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3: 빌딩앤 리치.
2: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3: 빌딩앤 리치.
1: 신축도
0: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3: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6: 카티 프로 시

0: 프로.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아니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달라졌다.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미나우캅의 Every Second, 잭 존슨의 Better Together였습니다. 따뜻한 차 한잔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수선화님 보내셨네요. 이 시간에는 커피보다는 차가 낫죠. 신난다님께서는 늘 시작하는 밤을 집에서 듣는 게 소원이지만 오늘도 여전히 퇴근길 길벗이 되어주는 원경님과 함께 퇴근하는 택시 기사입니다. 오늘도 14시간 넘게 운전하면서 피곤하지만 즐겁게 들으면서 퇴근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집에서 편안하게 듣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퇴근길에 길동무로 함께하는 것도 괜찮죠. 봄밤에 좋은 친구가 될 음악으로 퇴근길 함께할게요. 0858번님, 늦게 커피를 마신 탓인지 잠이 들지 않는 밤입니다. 내일 엄마 보러 가야 되는데 큰일이네요. 스탠바이 미 들으면서 잠을 청해볼까 합니다. 너무 일찍 주무시면 조금 서운할 것 같긴 한데. 미니 리퍼튼의 Loving You 듣고요. 틸 브레너의 연주, 그레고리 포터의 노래 스탠바이 미 두 곡 듣죠.

읽는 밤.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지친 나그네요.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TV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게 있죠. 소문의 낙원. 누군가 비웃으면 난 더 힘내요. 소문의 낙원. 물집을 터뜨리고 붕대를 감았죠. 떠나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죠.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외톨이 나그네요.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소문의 낙원. 우린 모두 그곳을 찾아 떠나왔죠. 겁쟁이는 절대 모를 세상이 있죠.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외톨이 나그네요.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느리게 오래 걸어가요. 소문의 낙원으로.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 도시를 떠나왔어요.

소문의 낙원이었어요. 악뮤의 새 앨범 개화, 정말 장안의 화제죠.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이 곡 나오자마자 같이 읽고 들어봤는데 오늘은 소문의 낙원 함께했습니다. 이 곡도 이 밤에 듣기 참 좋네요. 시작하는 밤도 소문의 낙원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바쁜 일상에서 잠시 떠나는 시간, 또 스트레스 받는 관계로부터 잠시 떠나는 시간, 멀리 떠나온 것 같은 기분으로 음악 들으면서 쉬어갈 수 있는 깊은 밤 우리들만의 아지트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기억하는 시간님 사연 보내셨어요. 아이 낳고 키우면서 경력 단절되고 자존감도 바닥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지원한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채용 담당자가 우리가 찾고 있던 인재라고 해주셔서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보답받는 기분이었네요. 열심히 일해볼게요. 와, 이렇게 좋은 소식. 홈페이지 들어와서 로그인 하시고 게시판에 적어주신 이 마음이 저는 또 감사한 거 있죠. 진짜 우리 시작하는 밤 가족이구나 이럴 때 느낍니다. 응원의 마음 담아서 커피 한 잔 전하고요. 청하신 곡 성시경 제주도 푸른밤 같이 들어요.

캠핑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남편은 코 골면서 자고요. 오늘도 좋은 음악 들으면서 잠을 청해봅니다. 행복한 휴일 보내세요 하시면서 6752번으로 배우 표예진의 목소리로 산책 청하셔서 전해드렸습니다. 드라마 모범택시 OST에서 함께했네요. 이어지는 곡 8585번님의 신청곡입니다. 들려주시면 마음의 위로가 될 것 같아요 하셨어요. 콜드플레이 Fix You.

Coldplay, Fix You, Snow Patrol, 최신 칼스였습니다. 5915번님, 용인에서 신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오랜 친구가 살고 있어요. 항상 그곳에서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는 친구를 만나러 남편과 가고 있습니다.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 정말 설레실 것 같아요. 이 봄날 좋은 시간 보내고 돌아오십시오. 1부 마지막 곡, 폴 잭슨 주니어의 기타 연주예요. Still Small Voice 전해드립니다. 같이 들으면서 시작하는 밤 2부로 가죠.

0: CBS FM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환청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환청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환청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리차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시작하는 바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지렁이님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 형들 중 큰형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7년간의 연애를 끝마치며 이제 새로운 형태의 사랑을 하는 모습이 감격스러워서 사연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정현이 형, 결혼 축하해. 항상 행복하길 바랄게. 축하의 마음 담아 청하신 곡 전해드렸습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2부도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죠.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좋은 밤, 좋은 꿈, 좋은 시작.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1: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단 건설.
2: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도심지공사.

CBS FM

라이오넬 리치, 다이나 로스의 Endless Love였습니다. 앞서 들은 곡 케니 로저스의 Through the Years. 이 곡은 파란 하늘 포드맨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캐나다 밴쿠버에서 듣고 있습니다. 예전 한국에서도 자기 전에 종종 들었었는데 오랜만에 듣네요. 이곳에 일 때문에 와 있는데요. 토론토에 있는 가족들이 보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신 곡이었어요. 가족들은 토론토에 계시고 잠시 밴쿠버에 일하러 가신 거군요. 캐나다에서 또 미국에서 시작하는 밤 오전 시간에 많이들 들으시더라고요. 시작하는 밤이지만 밤이 아닌 곳의 이야기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여러분의 소식, 또 여러분이 계신 곳의 이야기들 많이 많이 전해주세요. 크리스 브라운의 With You, 존 바티스트의 Freedom, 메간 트레이너 All About That Bass 세 곡 듣죠.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박광현 잠도 오지 않는 밤에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였습니다. 시작하는 밤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의 밤은 어떤지요? 0372번님, 재작년에 런던에 여행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처음 가본 유럽이라 그런지 모든 순간이 새롭고 설렜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런던의 거리 풍경, 여유로운 분위기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요즘 문득 그때가 생각나서 다시 한번 그 감정을 느껴보고 싶네요. 그때 추억을 떠올리며 이 노래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비틀스, Hey Jude.

BTS의 Hey Jude, Jeff Beck, People Get Ready 였습니다. 1612번님, 시작하는 밤 들으면서 나이트 근무합니다. 이어폰으로 시밤 들을게요. 피곤하지만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잠을 청하며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밤을 꼬박 새우며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깨어계신 분들을 위해서 눈이 번쩍 뜨이는 연주 한 곡 준비했습니다. 듀크 엘링턴 오케스트라의 캐러반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도 시작이 좋았습니다.

0: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1: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린 시절의 5월은 축제 그 자체였습니다. 엄마 아빠 손잡고 나섰던 유원지, 입가에 설탕가루 묻히면서 먹던 솜사탕, 그리고 행여 날아갈까봐 실을 꽉 쥐고 있던 풍선 하나에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죠.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지금의 5월은 챙겨야 할 기념일이 많은 분주한 계절일지도 모릅니다.

기념일을 챙기며 바쁜 5월을 보내다가 문득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던 지난 기억들이 몽글몽글 피어오르기도 하죠. 이제는 손에 쥘 풍선도, 나를 이끌어줄 부모님의 커다란 손도 예전과는 다르지만 5월의 하늘만큼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년 돌아오는 이 계절을 통해 잠시 잊고 살았던 아이 같은 마음을 되찾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5월 8일 금요일 아침의 첫 곡은 차이콥스키 발레의 호두까기 인형 가운데 꽃의 왈츠. 사이먼 레트리 주연은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4801번님이 와, 이 음악 저희 엄마네 전화 걸면 들리는 벨소리네요. 엄마 생각나는 음악인데 저는 오늘 꽃게 8마리 사가지고 가서 쪄드릴 겁니다. 찜통도 다 가지고 출장 가요 하셨네요. 아, 그러시군요. 아, 오늘 뭐 많은 분들이 분주하고 설레고 하실 것 같습니다. 날씨도 참 좋아요. 여러분에게 5월은 어떤 달인가요? 뭐 어릴 땐 그저 설레고 기다려지던 달이었다면 지금은 또 이렇게 챙겨야 할 날들이 많아서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바빠지는 그런 달이기도 하죠. 뭐 선물도 준비해야 되고 마음도 전해야 되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챙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고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전과는 많은 게 달라졌지만 5월만큼은 아이처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케리니의 기타 오중주 4번 D장조 판단고 가운데 1악장 파스토랄레 보내드렸습니다. 롤프 리슬레반트의 기타 그리고 조르디 사바리 지휘하는 르 콩스레드 나스용의 연주였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프로 써주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소품집 Remember Vienna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역시 어버이날 관련된 사연들 많이 보내오시네요. 그중에 조금 길지만 재미있는 사연이 있어서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1216번님이 보내신 사연입니다. 정원님, 오늘은 어버이날이기도 하지만 저희 집 둘째 녀석의 생일이에요. 첫째랑 7살 터울이 나는 둘째라 첫째 못지않은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요. 녀석이 사춘기가 절정에 이르러서 요즘 참 힘들게 하네요. 그렇지만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사춘기가 온 것도 내 아이가 잘 자라고 있구나 생각하라고요. 맞는 말이다 싶어서 참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착한 녀석이라 집을 나가고 들어올 때 아무리 기분이 안 좋아도 인사는 꼬박꼬박해요. 지금 미역국 끓이다 문자 보냈는데요. 17년 전에 진통이 와서 병원 가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한 초등학교 1학년 형아와 그 당시 저를 태워주신 택시기사님께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첫째가 제가 산통이 와서 빨리 못 걷는데 택시를 잡아줬거든요. 꼬마가 택시를 잡길래 기사님은 장난치는 줄 알고 그냥 가시려고 했는데 우리 엄마가 아기 낳으러 가요. 꼭 곧 올 거니까 꼭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면서 택시를 잡았대요. 기사님이 저를 태우고 비상 깜빡이까지 켜고 달려준 덕분에 80% 진행이 됐었다는데 병원 들어가자마자 바로 아이를 낳았답니다. 오늘 태어난 우리 둘째 생일 축하하고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모두 축하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야, 어버이날이 둘째의 생일이란 같군요. 이날은 서로 축하하고 고맙고 또 추억하고 하시면서 보내면 되겠어요. 그 동생 나는 엄마 위에서 달려가서 택시 잡아준 첫째도 참 이쁘고요. 특별한 날 특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춘기는 곧 끝나겠죠? 자, 이어지는 곡은요. 다운언더님의 신청곡입니다. 이 아름다운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18변주를 피아노 연주 버전으로 원곡으로 자주 들려주셨는데 좋아하는 앤디 윌리엄스의 노래로 듣는 또 색다른 감동이 있어요 하시면서 특별한 버전을 신청해 주셨네요. 아, Love Made a Fool이라는 제목으로 재탄생된 노래고요. 앤디 윌리엄스의 노래로 함께 듣습니다.

아이 참 좋습니다. Love Made a Fool. 앤디 윌리엄스의 노래였고요. 라흐마니노프의 파니쥬에 의한 광시곡 제18변주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곡이었습니다. 다운언더님이 멀리서 신청해 주셨어요. 이 곡뿐만이 아니라 라흐마니노프의 많은 음악들이 이렇게 또 다른 장르의 음악으로 재탄생되었죠. 피아노 협주곡 2번의 2악장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All By Myself로 또 편곡이 되었고요. 또 교향곡 2번의 그 아름다운 느린악장은 또 포르티과 들어간 노래한 좋은 날이라는 곡으로 또 재탄생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후대의 음악가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는 라흐마니노프예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엄마 껌딱지가 되어 24시간 곁에 꼭 붙어있던 시간들. 엄마가 사라지면 세상이 무너진 듯 울어대는 너라서 화장실 문을 반쯤 열어놓고 볼일을 보던 시간도, 매일 저녁 몸부림치는 너를 잡아채 이를 닦이던 일도, 첫걸음을 떼며 아장아장 걸어와 품에 안길 때의 벅찬 감정도, 서툰 발음이나마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러줬을 때의 뭉클함도 어느덧 모두 과거의 일이 되었어. 자기 몸보다 큰 가방을 메고 처음 어린이집에 가던 날, 쉬 발걸음을 떼지 못하던 너를 보며 엄마는 마음속으로 소리 없이 울었단다. 엄마 품에서 엄마만 바라보던 시간들을 지나 우리는 지금 너도 나도 처음 보는 낯선 행성에 도착한 것 같아. 초등학생이 된 그 순간부터 너는 엄마 품을 떠나 너만의 첫 발을 딛기 시작했지. 지금부터는 생각지 못한 너의 행동을 인내하거나 하고 싶은 말을 참기도 하는 시간들이 시작되었다고 할까? 잘 따라오다가도 어떤 날은 짜증을 내기도 해. 어쩌면 당연한 행동일 거야. 작은 몸이 커가는 것도 힘겨운 일일 테지만 마음이 커가는 일 또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절대 쉽게 볼 일은 아닐 테니까.

오늘은 아빠와 단둘이 저녁을 먹었어. 식사를 준비하는 내내 따라다니며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과 점심 메뉴가 뭐였는지 쫑알대는 너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 탓일까? 학원에 가 있느라 비어있는 너의 의자가 자꾸만 눈에 밟혔지. 이토록 허전한 날들이 이미 급류가 되어 밀려 들어온 듯해 가슴이 먹먹해졌어. 주말에 어딜 갈지 뭘 먹을지 이곳저곳 검색하느라 분주하던 일도 몇 해가 더 지나면 아빠와 엄마만의 일이 될 것 같아. 얼굴 맞대고 이야기하던 시간들은 전화기 너머로 겨우 한마디 듣게 될 시간에게 자리를 내줘야 할 날이 멀지 않았겠지. 식사를 마치고 오랜만에 아빠와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단다. 시간이 언제 다른 속도로 간 적 있겠냐마는 나이를 먹을수록 하루가 점점 짧게 느껴진다는 그 말도 조금씩 이해가 되네. 이미 너의 시간은 네 세상에 맞는 속도로 흐르고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점점 더 느린 호흡으로 시간을 보내게 될 거란 걸 차분히 받아들이고 있어. 한 걸음씩 부모 품을 떠나 마침내 너만의 우주를 향해 나아갈 너. 평생 함께할 것 같아도 인생에서 가족이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은 짧은 것 같아. 지나온 엄마의 시간이 그랬던 것처럼. 부디 우리 삶 속에 보석처럼 숨어있는 행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며.

영화 맘마미아 가운데 Slipping Through My Fingers라는 곡이었고요. 메릴 스트립의 노래였습니다. 이 뮤지컬 맘마미아에서 엄마 도나가 결혼을 앞둔 딸 소피의 머리를 이렇게 빗겨주면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딸이 성장하면서 독립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엄마의 애틋한 그런 감정을 담은 곡이죠. 가사가 막 이래요. 이른 아침 학교 가방을 메고 무심히 손을 흔들던 꼬마였는데 이젠 잡아보려 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다 자라서 내 곁을 떠나려는구나. 때로는 이 시간을 사진처럼 멈춰두고 싶어. 세상 모든 부모의 같은 마음 아닐까요? 지금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들은 아마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제가 음악에 앞서서 소개했던 이야기는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에세이스트 그림에다의 책 너라는 우주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참 그 아이를 키우는 시간이라는 건 묘한 것 같아요. 하루하루는 분명 너무너무 길고 정신없이 이 시간이 대체 언제 끝나려나, 끝도 없다, 영원하다 이렇게 느꼈었는데 지나가고 나면 너무 짧게 느껴지잖아요. 분명 바로 어제까지 품에 안겨 울던 아이였는데 어느새 자기만의 세상과 속도로 자라나고 있죠. 부모는 아이가 잘 자라길 바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사랑이라는 건 평생 붙잡아두는 게 아니라 언젠가 자기만의 우주로 잘 떠나보내주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또 이렇게 사소한 하루를 공유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가정의 달 5월, 늘 곁에 있을 것만 같았던 사람들과의 시간을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슈만의 환상 소곡집 판타지 슈티케의 작모노 73 가운데 두 번째 곡 레프트 라이트, 생기 있고 가볍게를 스티븐 이슬리스의 첼로와 데니스 바리온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슈만의 판타지 슈트케 환상 소곡집 작품번호 73 가운데 두 번째 곡 총 세 곡으로 이루어진 모음집인데요. 두 번째 곡 레파프트라이트 생기 있고 가볍게 보내드렸습니다. 스티븐 이살리스의 첼로 그리고 데니스 바리온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고영도님이 이런 사연 보내오셨어요. 아버지의 뒷모습은 오래된 신문 같다. 새 소식은 없지만 구겨지고 바랜 등과 바지에 새겨진 세월의 주름을 보면 헌신이라는 글귀가 보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유, 너무 뭉클한데요. 우리 고영도님이 워낙에 멋진 말씀을 많이 해주시지만 아유 마음에 와서 콕 하고 바뀝니다. 아버지 생각도 나고요. 제가 어저께 연주를 했는데 오늘 뭐 다녀오신 분들 다녀가셨던 분들이 많이 말씀 주고 계시네요. 제가 오늘 방송국 오는 길에 어머니랑 통화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어제 제 연주를 들으시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아유, 어떻게 저런 애가 이 세상에 와서 나랑 모자의 인연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한테.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마음이 좀 먹먹해졌어요. 제가 훨씬 더 감사한데 말이죠. 어머니보다 10배, 100배만큼 제가 감사하죠. 우리 어머니 같은 어머니를 만나서 그 사랑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어릴 땐 참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마음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를 알게 되고 과연 내가 우리 어머니만큼의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식을 대하나?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는 참 대단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부모님에 대한 감사는 사실 365일 늘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렇게 또 타이틀이 붙은 날은 평소에 쑥스러워서 꺼내지 못했던 말들을 또 용기 내어 전하게 해주는 그런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한번 용기를 내보세요. 모두들. 만약에 그 용기를 내어 말을 전할 대상이 아직 있다면 그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제 소품집 Remember Vienna를 함께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베토벤의 음악 함께 들어봅니다.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인데요. 베토벤의 음악 가운데서도 유난히 많은 사랑을 받아온 선율이죠. 깊은 슬픔을 조용하고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듯한 아름다운 곡인데 이 곡을 연주하면서 피아노라는 이 타현 악기로 어떻게 하면 더 완벽에 가까운 레가토로 노래를 할 수 있을까 오래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피아노 김정원의 연주로 함께 들어보시죠.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장조 비창 작품번호 13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를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클래식 전곡 감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Remember Vienna 앨범 가운데 한 곡이었습니다. 동화나라 아니스님이 사연 주셨는데 어린이날이면 90을 바라보는 엄마는 60이 가까운 딸에게 꼭 뭐 먹고 싶냐고 짜장면 먹으러 갈까 하시는데요. 올해는 엘리베이터 교체 작업을 하고 있어서 무릎 아프신 엄마가 2주째 외출을 못하고 계신데요. 내일이면 드디어 엘리베이터 공사가 끝나는데 아름다운 5월을 달려볼 계획 잡느라 엄마랑 저는 지금 수다산맥입니다. 아유 고생하셨네요. 2주나 갇혀 계셨어요. 내일이면 끝나니까 꼭 이 좋은 날씨 함께 사이좋은 모녀분이 오붓하게 좋은 시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가운데 13번째 곡 백조 듣습니다. 요요마의 첼로와 캐서린 스톳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가운데 13번째 곡 백조를 요요마의 첼로 그리고 캐서린 스톳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7623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만삭인 딸을 만나러 8시 59분 기차로 부산에서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딸이 오늘 병원 가서 출산일을 정하는 날이라 벌써 설레요. 딸이랑 사위가 좋아하는 음식 해주려고 어제 택배로 반찬이랑 식재료 보냈는데 산 모형 미역은 길이가 길어서 부서질까봐 보안재로 싸고 하드보드지로 이중으로 포장해서 들고 가고 있어요. 몇 시간 뒤면 예쁜 우리 딸이랑 사위 만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어요. 아름다운 당신에게랑 함께 서울로 갈게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야, 정말 그 설렘이 여기까지 전달됩니다. 오늘 또 어버이날인데 특별히 이런 날, 아, 이런 이벤트가 있군요. 출산일을 정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시지? 그래, 출산일을 정해서 출산을 하시려나 봐요. 아무튼 만삭이시라고 하셨는데 순산하시길 바라고요. 어머니의 이 이쁜 마음 그대로 아마 예쁜 손주 나올 겁니다. 자, 오늘 1부 끝곡으로 준비한 거군요. 지금 나가고 있죠. 비발디의 만돌린 협주곡 C장조 리움번호 425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준비했습니다. 보니파치오 비앙키의 만돌린과 클라우디오 시모네가 주연 이솔리스 베네트의 연주로 들으시고요. 이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그대로 계세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로 띄워드렸습니다. 바람이 머무는 날. 유경주님은 이 곡 들려주시길 기다렸어요. 조수미님 3호곡 바람이 머무는 날 하트하트하트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수평기님은 저는 89세 사랑하는 엄마 기억을 조금씩 잃어가시지만 7남매 손주들 잊지 않고 매주 볼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천국에 계신 아버지도 그립네요. 목소리에 울컥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민인기 지휘의 국립합창단 공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소프라노 황수미, 테너 박승주 등의 성악가들과 오르가니스트 양하영,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모차르트의 시단초 대미사 등을 들려주죠. 5월 13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아드리앙 페리슈옹이 지휘하는 부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보헤미아를 부제로 드볼작의 교향곡 7번과 8번을 연주하죠. 5월 19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최영선 지휘의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시콥스키의 협연으로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과 피아노 협주곡 1번 등을 들려줍니다. 5월 2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 피아니스트 김선욱의 듀오 리사이틀이 열립니다. 베토벤, 레스피기, 바인벨크, 슈트라우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연주합니다. 5월 21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 5월 2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평택아트센터 대공연장입니다. 피아니스트 이혁, 이효 듀오 리사이틀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이혁, 이효 형제는 2025년 쇼팽 콩쿠르 세미파이널에 나란히 오르면서 큰 주목을 받은 연주자들이죠. 쇼팽의 환상곡과 스크래처 4번, 걸슈인, 벤자민, 라흐마니노프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을 들려줍니다. 5월 24일 일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끝으로 박성호 지휘의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열립니다.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는 지자체 최초의 인재 양성형 장애인 오케스트라죠.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협연으로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

흥겨우셨죠? 우리에게 원래는 잘 알려진 미국 민요 클레멘타인인데 이 버전은 조금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재즈 버전 웨스트라이프의 노래로 보내드렸어요.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한 채 고기 잡는 아버지와 털 모르는 딸 있네. 오 내 사랑 클레멘타인. 예, 아버지와 딸 이야기죠. 아까 전에 9509번님이 사연을 보내오셨는데요. 정원님 오늘따라 아버지 폼이 몹시도 그립네요. 저는 사실 엄마 얼굴도 몰라요. 아버지, 오빠, 언니들이 막내인 저를 키우셨답니다. 사실 저는 포근한 엄마의 품에 안겨보지 못해서 그 느낌조차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 부족한 사랑을 듬뿍 채워주셨고 오빠와 언니들이 너무나 잘해주어서 오늘날까지 잘 살고 있답니다. 아버지 산소 다녀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오늘따라 아버지가 너무나 너무나 그리운 그런 아침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9호번님, 9509번님 사연이 제 마음을 깊이 울리네요. 어버이날 아침 이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 얼마나 그리우실까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 느껴집니다. 엄마 얼굴조차도 모르시지만 또 아버지의 사랑과 오빠 언니들의 보살핌 속에서 또 이렇게 그 사랑이 오늘의 9509번님을 있게 했겠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분명 미소 지으면서 잘 자랐다 우리 딸 하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움이 사랑으로 표현하는 오늘 이 따뜻한 추억이 마음을 감싸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샬롬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인데요. 이곳은 독일 라이프치히고 저는 오르간을 공부하는 유학생입니다. 유학 나오기 전에 부모님이 보내신 사연을 소개해 주셨었는데 어느덧 벌써 두 번째 학기째네요. 너무 기억이 납니다. 라이프치히라는 곳도 굉장히 반가웠고 또 오르간을 전공하신다길래 아주 제가 기억이 선명하게 나는데 아, 또 독일에서 공부 잘하고 계시는군요. 어버이날인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무엇일까 생각해보다가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아름다운 당신에게 앞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분명 집에서 강아지 샬롬이와 함께 듣고 계실 것 같아요. 부모님 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보내오셨어요. 멀리 사시면서 부모님 생각이 점점 더 많이 나시고 더 깊게 그 사랑이 느껴지실 텐데 또 어버이날 맞아서 본 생각 많이 하셨나 봐요. 우리 샬롬님의 부모님 꼭 듣고 계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신청곡은 안 하셨는데 오르간 전공하신다길래 제가 갑자기 이 곡 떠올랐어요. 생상스의 오르간 심포니 가운데 멋진 피날레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샬롬님 강아지 샬롬과 함께 듣고 계신 부모님 이 곡 들으시면서 오늘은 따님 생각하시죠. 아, 이 곡을 샤르민 씨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띄웁니다.

간 오르간 심포니 가운데 마지막 피날레였습니다. 마이스토소 알레그로 샤를 민쉬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이 곡이 예전에 어떤 영화 음악으로도 쓰였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꼬마 돼지인가 아기 돼지인가 그래요. 아기 돼지 베이브 꼬마 돼지인가 그 영화 보고서 아 제가 한동안 돼지고기를 못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영화에서도 이 음악이 얼마나 멋지고 감동적으로 나왔었는지 기억이 납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기억들이 음악과 함께 간직되고 있는 순간들, 특별한 선물 같은 그 시간 속으로 떠나봅니다. 나만의 음악 앨범.

오늘 만나볼 나만의 음악 앨범은 시작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윤미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그럼 윤미라님의 첫 번째 음악 앨범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얼마 전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작은 땅을 분양받아 가족들과 주말 농장을 시작했거든요. 부드럽고 폭신한 흙을 밟고 만지며 상추, 쑥갓, 고추, 가지, 토마토를 심었어요. 나이가 드니 흙이 가깝게만 느껴져서 힘든 줄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식물들도 노래를 들려주면 더 잘 자라난다면서요? 초보 농부의 손길에도 열심히 자라주길 바라며 이 음악을 신청합니다.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모음곡 4개 가운데 7월 수학의 노래라는 곡이었고요. 공시향동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차이콥스키의 12개 피아노 모음곡이죠. 각 달마다 한 곡씩 이렇게 붙여진 모음곡인데 7월 한여름 농촌의 풍경과 또 농부들의 일하는 모습을 그린 그런 짧은 음악이었습니다. 이야, 새로운 도전. 주말 농장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요. 흙을 만지고 또 씨앗을 심고 또 가꾸면서 자라는 걸 기다리는 일. 어쩌면 또 사람 마음을 돌보는 일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빨리 결과를 바라기보다 천천히 기다려주는 그런 시간. 우리 윤미라님 가족의 작은 주말 농장에도 올여름 건강한 초록빛이 가득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너무

맛있는 채소들만 잘 심으셨네요. 아주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채소들 무럭무럭 자라길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윤미라님의 두 번째 음악 앨범도 펼쳐볼까요?

아침에 경비 아저씨께 빵을 사다 드리고 왔습니다. 며칠 전 주민분께 안 좋은 소리를 듣고 계신 경비 아저씨를 봤거든요. 그 모습이 영 마음에 걸렸어요. 사실 저희 남편도 얼마 전 은퇴하고 경비실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직만 하다 처음 해보는 일이 서툴러서 혹시 남편도 그런 상황에 상처받지 않을까 싶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저희 경비 아저씨부터 더 잘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아빠들 파이팅입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C장조 쾌일번호 467 가운데 2악장 안단테 마리아 주앙 프리에스의 피아노 그리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한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처지를 내 가족의 마음처럼 바라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죠. 윤미라님 사연 읽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 경비 아저씨한테 정말 함부로 대하는 주민의 영상을 한번 보고 저도 아주 격분한 적이 있는데요. 참 어디에나 그런

배려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자, 세상의 모든 뭐 아버지들, 가장들, 그리고 오늘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신 많은 분들께 조용한 응원의 마음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우리 윤미라님 잘하셨네요. 빵 한 조각이 작은 빵 한 조각이 아니라 정말 큰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빵이라는 것 그 경비 아저씨도 받으시면서 아셨을 거예요. 자, 윤미라님의 세 번째 음악 앨범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는 법이 있습니다. 매일 기분 좋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이런 날이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분 좋아지는 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누군가에게 갑자기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칭찬받아 기분 좋아하는 상대를 보면 내 기분도 덩달아 좋아집니다. 또 하나는 햇볕이 바삭바삭한 날 밖에 나가 해바라기 하기예요. 시간이 지나 점점 따스해져가는 머리가 마치 누군가 내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길 바라며 이 음악을 듣고 싶습니다.

펠릭스 멘델손의 가사 없는 노래 무언가 30번 A장조 오프스 62의 6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소 봄노래 프롤링 슬리트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 맞은편에 엔지니어분들이 계신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곡이 엔지니어분들에게 방송사고 났을 때 나가는 음악이라서 놀래서 쳐다보시네요. 참 이쁜 곡인데 왜 피디님 이 곡을 이렇게 방송사고 났을 때 시그널로 쓰셨을까요? 방송국에서. 자, 아무튼 오늘 윤미라님의 음악 앨범은 좋은 하루를 만들어가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흙을 만지면서 작은 생명을 키우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보고 또 스스로를 기분 좋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는 일까지 거창하지 않아도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시작들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아, 햇볕이 바삭바삭한 날 밖에 나가서 해바라기 하는 것 말씀을 주시면서 오래 햇볕에 앉아있으면 시간이 좀 지날수록 점점 머리가 따뜻해지는데 그게 누군가 내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그 표현이 참

이뻤어요. 참 이렇게 예쁜 마음을 생각하고 계시니까 이런 문장도 떠오르시는군요. 행복이라는 것도 결국 이렇게 사소한 마음과 행동들이 조금씩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참 예쁜 글들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윤미라님께는 지니더바트 화장품 세트와 공연 티켓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나만의 음악 앨범에서는요. 여러분의 일상, 추억, 사랑에 얽힌 음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함께 3곡 이상의 신청곡을 홈페이지에 있는 나만의 음악 앨범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마르티니의 사랑의 기쁨 들어볼까요? 샬롯 처치가 노래하고요. 시안 에드워즈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합니다.

0: 마르티니의 사랑의 기쁨, 샬롯 처치가 노래하고 시안 에드워즈가 주연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반주 연주를 함께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지니더 바틀에서 아쿠아 봉봉과 어린이 전문 스킨앤바디케어 아임나러 베이비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0: 유 배지밀을 드립니다.
1: 아까 전에 팬님이 이런 사연 보내오셨어요. 나만의 음악 앨범 시작 시그널 울리기 전에 살짝 이 차이콥스키 7월 먼저 들렸었던 것 같은데 제 귀에만 들렸나요? 들어와 보니 아무도 말씀이 없네요. 환청이 들리나? 아니요. 환청 아니고 시그널 대신에 잠깐 차이콥스키 음악이 먼저 나갔었습니다. 작은 실수였는데요. 오늘 사실 원래 늘 방송하던 스튜디오에 사정이 좀 생겨서 다른 스튜디오에서 처음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환경이 달라져서 PD님도 저도 아주 긴장을 빡 하고 방송했거든요. 그럴 일 없어야겠지만 혹시 다음 방송 영화음악사도 작은 실수가 있다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에드워드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1번 희망과 영광의 땅 보내드립니다. 앤드류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훈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더 쇼파.
3: 별이 다섯 개.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주님, 예수께서 맛보신 그 사랑을 우리도 알기 원합니다. 주 안에 거하며 주의 향기를 내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찬송,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주 사랑 안에 살면, 옹기장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면 몸도 마음도 가볍습니다. 두려움 없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한명성의 찬양 함께 합니다. 이어서 주의 말씀 듣고서 조범진의 음성으로 함께 하고요. 서울 코랄이 부른 믿음으로 가리라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전용대 찬양으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함께 했습니다. 어제 어버이날 보내면서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많이들 그리우셨을 텐데요. 원조 멋쟁이님께서도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해 주셨어요. 아버님 돌아가신 날이 5월 5일 주일이었는데 예배 중에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제발 병원 가서 뵐 때까지 붙잡아달라고 기도했던 게 기억납니다. 주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님은 임종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작년에 기력이 갑자기 떨어지셔서 요양원에 모시고 일주일 계시다가 소천하셨는데 특별히 자녀들 중에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셨던 어머니 그립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던 찬양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라고 하시네요. 신청해 봅니다. 보내주셔서 송정미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그에 앞서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광나루 남성중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제 어버이날은 잘 보내셨나요? 어버이날 보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 드셨을 텐데요. 아롱별님께서는 어제 퇴근하고 집에 오니 아들, 딸들이 매년 그랬듯 올해도 꽃바구니를 보내왔네요. 감사하고 보내주셨어요. 신청하신 곡은 2부에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호님, 저희 어머니는 아버님이 중풍으로 오랜 투병하시다 돌아가신 후 10년 지내시다가 새벽 기도 다녀오시는 길에 차량 사고로 소천하셨습니다. 벌써 31년 됐네요. 이때면 어머니가 더욱 그립습니다. 어머니의 신앙 본받아 지금까지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와라님, 부모님과의 추억을 소환하며 되새겨봅니다.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지금 여기님께서는 오늘이 어머니 추도일입니다. 어버이날 보내신 다음 날 소천하셨어요. 밤새 힘드셔서 조용히 주무셔야 된다며 혼자 계시게 한 것이 때로 부끄럽습니다. 엄마 천국에서 아버지 만나셨죠? 이렇게 보내주셨나요? 그리고 어버이날 보내며 드린 라신님의 기도가 참 와닿았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살아가는 많은 어린이들,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없이 쓸쓸히 노후를 살아가시는

어르신들 계십니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토닥토닥 위로해 주시고 주님 품에 품어주소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면 돌아보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어떤 특별한 기념일, 좋은 날, 거기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분명 있죠. 우리가 그렇게 소외되는 분들 없도록 주변을 늘 살피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늘 찬송하세님께서 조이포요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셨나요? 새벽 시간 놓쳐서 지금 들어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잘하셨어요. 조이포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내가 매일 기쁘게 매일 재방송이 되고 있으니까요. 새벽에 못 들으신 분들은 저녁에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1007번 저는 찬송가를 정말 좋아해요. 밑줄 그으며 들어요. 그래서 이 방송도 좋아요. 특히 합창단 음성으로 들으니 더 위대하게 다가옵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사진 보내주신 거 보니까 정말 찬송가가 빼곡하게 색연필로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대단하십니다. 아, 토피널 라떼님께서는 피곤이 쌓였는지 한쪽 눈이 빨갛게 충혈됐다고요. 하지만 긍정의 힘으로 찬양으로 새 힘 얻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얼른 괜찮아지시길 바라고요. 주리의 힘내세요 청해 주신 곡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존영의 새롭게 하소서 유리정은님의 신청곡입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3: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구세주를 아는 이들 CBS 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향기로운 나무의 곡을 2부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일어. 이어서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좋은 이웃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9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창세기 8장 22절 말씀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대홍수 심판이 마무리됩니다. 긴 기다림 끝에 노아 일행은 방주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매사에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 복과 저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제사를 흠향하시고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인간을 대하신다면 살아남을 수 없기에 자비와 긍휼로 대하실 것을 결심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하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신앙과 경건의 사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노아처럼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바디메오 중창단이었습니다. 이명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샬롬 싱어즈의 찬양이고요.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조수진과 홍지혜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들풀님, 남편에 대한 기도를 하고 계시네요. 남편은 천국이 있는 줄 모릅니다. 남편이 그렇다는 걸 갑자기 알게 되셨나 봐요.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천국 소망 붙잡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삶, 하나님 기뻐하는 삶, 오래 잘 살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작은 자님의 기도. 어떤 상황에 있든 제가 어떤 모습이든 끝까지 저를 사랑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때로 말씀을 따르는 삶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안전해 보이지 않더라도 순종하게 하소서. 저의 인생이 기도와 섬김을 쉬지 않는 주님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프리지아님, 찬양으로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모두가 평안하시기를요 보내주셨고요. 2947번, 새벽 출근 때마다 방송 들으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위로와 힘이라고 표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힘이 되어주시네요. 0702번께서는 어제 핸드폰이 횡단보도에 떨어져 있길래 근처 파출소 찾다가 없어서 근처 행정복지센터에 다행히 6시 이전에 맡겼어요. 꼭 찾아가시면 좋겠네요. 비 내리는 수원 만석공원입니다.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그렇군요. 저도 뭔가 잃어버린 물건이 있으면 파출소만 생각을 했는데 행정복지센터가 가까이 있으면 또 이런 방법이 있네요. 아유, 정말 좋은 일 하셨어요. 누군지 꼭 찾아가시면 좋겠네요. 태양반달님, 어떤 상황 가운데도 바울처럼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처음 글 올려주신 하루나맘님, 매일매일을 조금씩 더 감사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이거 너무 좋은데요. 매일을 조금씩 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정말 큰 감사의 제목이네요. 신혜숙님은 원주 소금강 출렁다리 다녀오셨어요. 어버이날 맞이 여행이었을까요? 잘 다녀오셔서 좋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기도 청해 주셔서 함께 할게요. 이어서 오뚜기님께서 신청하신 곡 오직 예수뿐이네 소진영의 찬양 전해드립니다.

아버지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아버지 편지 받고 너무너무 기쁘고 반가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저희는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는 완연히 봄인가 봐요. 집집마다 개나리꽃, 묵념꽃이 활짝 피었어요. 꽃 소식처럼 좋은 소식도 함께 왔으면 해요.

만재구 안소영의 봄을 기다리는 날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옥에 계신 아버지와 주고받은 10년 동안의 편지를 펼쳐봅니다. 가족에게 돌아가는 날, 다시 만나는 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어머님 기도 못 잊어. 승동교회 임마누엘 성가대 곡중 솔로는 황혜숙이었습니다. 김명희님께서 신청하신 곡 보내드렸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아롱별님께서 청하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김의배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명랑명랑님께서 청해 주셨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황혜련의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3: 신축도
7: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8: 쇼리실라!

0: 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김소향과 김한상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숲속에 숨어 사는 가수 울새의 노래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힘을 지닌 철새입니다. 5월의 숲, 울새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맑고 길게 이어지는 노래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울새는 숲의 하층부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몸빛도 갈색이나 올리브색을 띱니다. 숲 바닥을 오가며 짧게 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이는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포식자에게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새, 울새입니다.
4: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5: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6: 별이 다섯 개
4: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향수를 고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향인지, 나에게 어울리는지도 살펴야 하고, 잔향이 얼마나 오래 자연스럽게 남는지도 고민해봐야죠. 머물렀던 자리에 은은하게 향이 남는다면 그건 내가 어떻게 기억될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주말의 끝자락에 다다른 오늘, 이번 한 주에는 어떤 잔향이 남아있는지를 떠올려 봅니다. 더 머물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나? 자꾸만 생각

생각나는 사람과 장면이 있었나? 그런 잔향 하나쯤 남아있다면 이번 한 주는 꽤 괜찮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토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도드람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2: 카티 프로 시

0: 프로. 소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Good Music Station. CBS FM.

비가 온 뒤의 아침은 최고의 시간 같습니다. 은혜의 찬양과 감동의 묵상, 미나님 이야기까지 주어진 오늘 하루에 감사합니다. 봄이 정말 푸르고 밝고 상쾌하네요. 뒷자리 7300번으로 문자 주셨어요. 예, 절기 입하가 지났지만 그래도 아직은 봄이에요. 쾌청한 날씨만큼이나 쾌청한 찬송들이었습니다. Praise to the Lord, 다 찬양하여라.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아름다운 하늘과. 김성영 님께서 신청하신 곡은 Pass Me Not, 인내하신 구세주여입니다. 이 노래 흐르는 동안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문자 참여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어제 초등학교 친구들과 몽골로 여행 왔습니다. 역시 코올리개적 친구들이라서 남자친구들과도 허물없어 편하고 좋은데요.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어 다음 주에는 더욱더 은혜롭고 감사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 몽골에서 사연 주신 꽁디님은 여성분이시군요. Since Christ my soul from sin set free,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피어나는 푸르름 태연님. 와, 도자기 배우세요? 오늘 도자기 수업이 있는 날인데 오늘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만들래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미 입문과 초급 과정은 넘어가신 듯하네요. 이 곡들 들으시면서 멋진 아이디어 떠오르면 좋겠습니다. More love to thee,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My Jesus, I love thee,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명작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너가 명작인 이유를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이 영화의 부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영화가 끝난 후 기억나는 건 주인공 찰톤 헤스톤도 장엄한 전차의 대결 장면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남기 때문에 명작입니다. 영화 속에서 예수님은 두어 번 나올 뿐입니다.

일생을 통해 자기 이름을 빛내는 사람은 작은 사람입니다. 내 생을 불태워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이 빛나게 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장미다발이 아름다운 건 안개꽃이 배경으로 받쳐주기 때문이고 달이 빛나는 것은 별과 어둠이 조연이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조연이 되어준 세례 요한을 가리켜 주님은 큰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누가복음 7장 28절.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강남 비전교회 한재웅 목사님의 배너를 다른 눈으로 보기.

여수에서 듣고 계시네요. 저는 여수의 신정현 권사입니다. 4월 22일 신풍애양병원에서 무릎수술 받고 입원하고 있습니다. 미나님의 잔잔한 목소리가 통증을 가볍게 해주네요. 아멘. 예, 신정현님 수술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Precious Lord, take my hand. 주님이여 이 손을 방금 찬양 잘 들으셨죠? 잔잔하게 시작하다가 중반부부터 밝은 분위기로 전환되잖아요. 신정현님도 이 곡처럼 병원에 입원하실 때는 힘들게 오셨지만 이제 잘 회복하여 퇴원하실 때는 건강하고 더 밝게 퇴원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5월 9일 토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7925번으로 오신 분, 저희 교회에서 5월 17일을 다음 주일이네요. 선교 주일로 정하고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고자 각 선교지의 소개를

를 담은 현수막, 성교 가족들을 위한 기도 카드도 만들고 또 바자회도 준비하는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약하지만 선교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는 가운데 저희의 기도와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최구이호님 얼마나 바쁘실까요? 다니고 있는 교회 선교주일이 이제 다음 주일로 다가왔네요. 행사 잘 치르시기 바래요. 신청하신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틀어드리기 전에 먼저 Throw out the lifeline,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달리고
1: 입학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현대큐밍
3: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3: 큐큐큐큐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토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의 찬란한 아침. 이 노래가 잘 어울릴 것 같아 1부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린 앤더슨 로즈 가든 전 2부 준비할게요. CBS 레인보우 앱에 탑재된 조이 포유 채널에서 7시부터 이어집니다.

0: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선거 홍보물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6: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5: 봉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7: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8: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7: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9: 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10: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용신입니다. 혹시 어젯밤 늦게까지 휴대폰 보다가 잠들지는 않으셨나요? 요즘 외로운 밤에 말 걸 사람이 없어서 AI를 찾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언제든 대답해주고 부담 없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런 편안함이 오히려 외로움을 더 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AI는 늘 내 편처럼 반응해주지만 서로 주고받는 진짜 관계에서 느끼는 연결감까지는 채워주지 못하니까요. AI는 좋은 도구지만 마음을 나누는 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요? 오늘도 그대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0: 오늘 첫 곡 돌리 파튼 케니 로저스 아일랜드 인 더 스트림으로 시작했습니다. 음악 나누러 마음 나누러 오세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2: 콜레...

0: 이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카티프로 시작!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존 덴버 마이 스윗 레이디 이 노래는 2166님께서 신청하셨어요. 강화에 캠핑 왔는데 자리마다 사람들로 꽉꽉 찼습니다. 아들과 딸 대동하고 있으니까 세상 다 얻은 기분이네요. 매일 아침 출근 때 친구 해준 레인보우를 여기서 들으니까 정말 좋아요 하시면서 신청하신 노래. 앞서서 마이클 잭슨의 밴 들으셨는데 웃는 얼굴님께서 신청하신 노래거든요. 캠핑장에 와 계세요. 이분도 하루 잘 자고 방금 떡 만둣국 한 그릇을 뚝딱 했습니다. 집처럼 편하진 않아도 공기가 달라서인지 반찬 없는 아침도 나쁘지 않네요. 마이클 잭슨 어릴 때 불렀던 밴 듣고 싶어요 하셔서 전해드렸습니다. 두 분 다 캠핑장에서 편한 집 놔두고 캠핑장을 찾는 이유는 또 분명히 있겠죠. 공기가 다르고 주변 환경이 다르고 낯선 공간이 주는 신선한 느낌과 좋은 자극이 있으니까 이게 또 우리의 뇌를 새롭게 활성화시키기도 하고요. 맨날 같은 공간을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리프레시가 될 거예요. 두 분 잘 휴식하다가 오십시오. 이제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2691님과 같이 들을 음악은 스티비 원더의 Yester Me, Yester You, Yesterday 이어서 피지스의 노래입니다. Killing Me Softly

Sixpence Under Richer, Kiss Me 들으셨고요. 앞서서 제이슨 모라즈의 Living in the Moment였습니다. 3151님이신데 지난주에 연휴를 이용해서 세계 최대 도매시장 중국 이웃시장의 시장조사 출장을 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건이 만들어지고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참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서 왔구나 하는 감사함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연휴를 반납하고 함께 온 동료들에게 감사했어요. 연휴를 우리 모두를 위한 새로운 일의 준비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매일 2만 보 걷고 발바닥에 불이 났다는 동료들. 오늘은 레인보우로 각자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을 동료들에게 대신 제 마음을 좀 전해주세요 하셨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난주에 5월 1일 노동절과 이어지는 주말에 중국의 시장조사 다녀오신 팀이시네요. 가서 직접 보면 일에 대한 의욕도 생기셨을 것 같고 여행 함께하면서 동료들끼리 연대감도 쌓였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받은 좋은 자극으로 올 한해 좋은 성과 내시기를 응원할게요. 아라베스크의 Hello Mr. Monkey는 6117님 신청하신 노래고요. 일찍 눈 떠져서 남편과 아침 드라이브 하고 있다가 신나는 음악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세림땡님께 신디 로퍼의 쉬밥 전해드립니다.

0: 알렉스 워렌의 오디너리 들으셨고요. 앞서서 벤슨 분의 고스트 타운 들으셨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단 컨설.
8: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9: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7: 도심지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10: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4: 노무법인
10: 1544-7575.
11: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12: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좋다 좋다 좋다.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11: 새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13: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14: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5: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 답네.
16: 새벽밤 김치,
15: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16: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17: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6: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18: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6: 하이퍼스.
19: 여기가 뉴욕입니까?
20: 이곳이 파리입니까?
19: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0: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0: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4: 스텝스가 부르는 One for Sorrow 들으면서 1부 접겠습니다. 8시 2부로 오세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0: 구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4: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4: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4: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5: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 셀러스.
5: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 셀러스.
5: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6: 구스 팔로 셀러스.
7: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8: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늘을 보며 외쳐봅시다. 오케이, 다 괜찮아질 거야. 음악과 함께하는 그대, 오늘 하루도 오케이. 매일 아침 7시, 그대와 여는 아침. 오케이, 렛츠고.

0: 이한봉님 정해주신 퍼라 윌리엄스의 해피로 2부를 열었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BPL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6: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7: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8: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7: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8: 왕타 칫솔!
7: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9: 시원해,

시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글렌 메데이로스, Long and Lasting Love. 앞서서 랜디 반 워머, Just When I Need It Most. 이 노래는 4612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8km 러닝하고요. 간단하게 아침 식사하고 출근해서 지금 열심히 근무 중입니다. 8314님의 사연인데 벌써요? 오늘과 내일 주말 이틀 모두 근무하는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하셨습니다. 신나게 또 이 노래 전해드리고 싶네요. 아리아나 그란데 뱅뱅 들을 거고요. 그리고 아쿠아의 닥터 존스까지 이어드립니다.

다나 위너 Stay With Me Till The Morning 앞서서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는 1629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332님의 사연입니다. 10년 전 전원주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소박한 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방 한 칸, 거실 한 칸, 그리고 로망이었던 작은 찜질방과 텃밭이 딸린 시골집이었죠. 마을과도 조금 떨어진 외진 곳이

지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여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다음날 아침은 너무나 편안하고 상쾌했습니다. 탁 트인 자연이 눈앞에 펼쳐 있고 아침 새소리와 적당한 바람에 실려오는 솔잎향이 도시 생활에 지쳐있던 저를 조용히 위로해 주었죠.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살던 저는 결국 혼자 그곳으로 작은 가출을 하듯 떠나 전원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왕복 2시간 거리를 오가야 했지만 밤 12시가 넘어도 다음날 출근이 있어도 저는 늘 그 시골의 작은 아지트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맞는 아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이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저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텃밭에 풀 한 포기 뽑고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꽃과 마주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그 평범한 순간이 제게는 무엇보다 큰 행복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두 번째 사연은 6901님의 사연입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에 첫째 딸 윤서와 같이 인사동 데이트를 했습니다. 인사동에서 진행 중인 전시회를 같이 가자고 먼저 말해줘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겉으로는 못 내기는 척 따라간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딸이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해준 그 마음이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주중에는 회사 생활에 치이다 보니 아이들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이런 부탁을 해주니까 더욱 반갑고 기쁘더라고요. 아빠와 딸의 인사동 데이트,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쌈짓기를 걸으면서 몇 년 전에 왔던 생각도 나고 참 좋았어요. 그리고 딸이 자기랑 취미가 맞는 남자친구가 학교에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아이들을 키우면서 예상 못했던 일인데 딸에게 남자친구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것 자체도 너무 신기했어요. 역시 놀라지 않은 척. 그 친구와 둘이 잘 맞아서 학교 생활도 잘했으면 좋겠다고 응원해 줬습니다. 딸과 함께한 하루는 정말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스티븐 산체스의 Until I Found You는 1022님께서 신청한 노래였고요. 앞서서 들은 락시스의 It Must Have Been Love는 오늘 인생은 아름다워 두 번째 사연의 주인공 6901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사연 2332님 사연이었는데 어쩌면 누군가는 평생 마음속으로만 품고 살 꿈을 이분은 현실로 선택하고 실행했다는 점이 진짜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부러움을 느끼실 것 같아요. 물론 불편함이나 어려움도 분명 존재하겠지만 그것마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연은 6901님 사연이었는데 따님이 먼저 데이트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평소 아빠와 딸 사이에 정서적인 유대가 얼마나 잘 형성돼 있는지 느껴집니다. 아빠는 바빠서 많이 챙기지 못했다고 얘기하지만 그 속에서도 딸은 아빠의 따뜻한 마음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친구 얘기까지 솔직하게 털어놓는 모습은 그만큼 아빠를 편안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공감해주는 아빠와 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인생은 아름다워 이렇게 사연 주시면 돼요.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고 방송 중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우물정 9390으로 문자 주시거나 레인보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되는 분께는 수분크림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에이바맥스의 Kings and Queens 준비했어요. 8887님 들어주시고요. 알란 워커의 The Drum 이어드립니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풀한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7: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브랜포드 마샬리스 쿼텟의 모 베랄 블루스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9678님께서 신청하신 곡 함께합니다. 손명의 PD, 박현주 작가, 김용신 아나운서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 휴렉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록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을 어떻게 돌볼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나를 다독이며 챙긴 좋은 기분은 내일을 든든하게 지탱해줄 바탕이 되겠죠. 마음이 평온해야 타인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고 예기치 못한 파도 앞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용기가 생깁니다.

찬란한 내일을 만드는 힘은 오늘 내가 지켜낸 작은 것들로부터 생겨요. 그러니 조급해할 것 없이 내 마음의 날씨 먼저 살펴보면 어떨까요?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채운 오늘이 아름답고 멋진 나만의 역사가 될 겁니다.